뭔가 형식을 깨트리고 좀 미술관의 높은 벽을 허물어서 조금 더 관람객분들,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선입견을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생각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부러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조재즈가 부릅니다. 모르시나요? 자, 이제부터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현대미술.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1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는 이게 왜 예술일까요? 현대 미술의 문을 여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미술관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왜 예술이지?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점 몇 개 찍어놓은 게 왜 작품이지? 바나나를 벽에 붙였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 사실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미술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현대미술은 관객에게 예쁘죠? 하고 묻기보다는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묻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전통적인 미술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보통 잘 그린 그림을 생각합니다.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고 풍경이 실제처럼 보이고 또 빛과 그림자가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 모네의 빛나는 풍경화, 고흐의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처럼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오,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요, 20세기에 들어와 미술의 상황이 달라지죠. 바로 사진이 등장했거든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일은 카메라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겠죠? 그러자 미술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했어요. 그렇다면 미술은 무엇을 해야 하지?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그리는 것 말고 미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17년 듀샹은 평범한 소변기를 가져와 방향을 바꾸고 서명을 한 뒤에 전시장에 출품합니다. 작품 제목은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샘이죠, 샘. 당연히 논란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물었죠. 아니,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그런데 말이죠. 듀샹이 던진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술은 꼭 아름다워야만 하는가? 작가가 직접 만들지도 않은 물건도 작가의 선택과 생각을 통해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예술의 가치는 손기술에 있는가? 아니면 아이디어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현대미술의 문을 크게 열어젖혔습니다. 이후에 미술은 더 이상 캔버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건이 작품이 되고, 몸이 작품이 되고, 공간이 작품이 되고, 때로는 관객의 반응까지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현대미술은 보는 미술에서 이제는 생각하게 하는 미술, 더 나아가 경험하게 하는 미술로 바뀌어 갑니다. 이런 흐름을요, 아주 간단히 네 갈래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디가 네 갈래로 잘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추상표현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술가들은 더 이상 예쁜 풍경만으로는 시대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크 로스코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생면을 펼쳐놓았습니다. 인물도 없고 이야기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색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느낍니다. 또 잭슨 플록은요,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고 흘렸습니다. 그림의 결과만큼이나 몸을 움직이며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팝아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앤디 호울. 유명하죠? 앤디 호울은요. 슈퍼마켓의 수프 캔. 영화 배우의 얼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릴린 먼로?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미술관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흔들었죠. 예술이 꼭 귀족적이고 엄숙해야 하느냐의 질문이었죠. 꼭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그런 호사스러운 예술작품이 아니라 누구라도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을 시도한 거죠. 세 번째는요. 퍼포먼스 아트입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작가는요. 자신의 몸과 시간을 작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대신 관객 앞에 앉아 눈을 마주치고 관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백남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상, 전자장비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TV는 뉴스를 보는 기계만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자, 요즘에는 뭐 미디어 아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뭐 이런 AI 코딩, 이런 것들로도 이용해서 예술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데미안 허스트가 왜 중요한지 조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허스트는요, 이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사람 안에 복잡하게 담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뒤샹처럼 이것도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워홀처럼 예술과 시장의 관계를 건드리며 아브라모비치처럼 관객에게 강렬한 감정 경험을 주고 과학과 의학의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사회의 믿음체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는 단순히 충격적인 작품을 보러 가는 전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품고 들어가는 전시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무엇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죽음 앞에서 인간은 왜 아름다움과 영원을 욕망하는가? 돈이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가? 아니면 질문이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가? 라고 말이죠. 자, 잠시 뒤에는 이 질문을 품고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왕관, 권력, 영광, 그리고 무상함을 노래하는 분위기가 오늘의 주제와도 어울려서 골라보았는데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피다 듣고 오겠습니다.

전주 FM 93.5MHz 천천만만 커뮤니티 니맘 내맘 DJ 홍익만과 함께하는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전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미안 허스트라는 인물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1965년 영국 브리스틀에서 태어났고 리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이고 거친 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죽음의 이미지에 강하게 끌렸다는 사실입니다. 10대 시절 시체 안치소를 방문했고 잘린 시체의 머리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스러운 표정이지만 실제로는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하죠. 이 장면은 허스트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는 죽음을 멀리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리적인 현실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예술의 중심 주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 재학 시절입니다. 1988년 아직 학생이던 허스트는 브리즈라는 전시를 직접 기획합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꾸고 동료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는요, 훗날 YBS, 즉 Young British Artist라는 불리는 영국 젊은 작가 세대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허스트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라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을 연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내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작품은요, 포르 말데이드 용액 속에 보존된 동물 작품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입니다. 거대한 상어가요, 유리 수조 안에 떠있죠. 실제 상어의 몸은 죽어있지만 그 모습은 금방이라도 관객을 향해 돌진할 듯 생생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관객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분명히 안전해요. 하지만 유리수조가 있고 미술관 안에 있고 상어는 이미 죽어있지만 그런데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빨, 그리고 상어의 크기, 피부, 눈, 수조의 차가운 분위기가 우리 안에 공포를 건드리는 거죠. 허스트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상어를 보세요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죽음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허스트는 이 불가능한 감각을 상어라는 물리적 존재로 우리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편함입니다. 좋은 전시가 늘 편안한 감정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시는 우리를 아름답게 위로하지만 또 어떤 전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허스트의 전시는요, 바로 이 후자에 가깝죠. 또 다른 작품 천년도, 그 천년이라는 작품도 매우 강렬한데요. 이 작품은 잘린 소머리, 파리, 구더기, 살충기 이렇게
구성된 설치 작품이에요. 파리는 윙윙 파리 파리는 태어났고요.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또 살충기에 의해 죽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죽음이 하나의 폐쇄된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거죠. 관객은요, 그것을 유리 너머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유리 수조와 유리 진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죠. 마치 삶과 죽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위치와 비슷하죠.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죽은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과연 예술인가요? 공포와 혐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허스트의 작품은요,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성 때문에 허스트는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객이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두지 않아요. 관객이 자기 안의 불편함을 보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시 제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죽음이라는 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설명하기도 하고 의학으로 누추려 하기도 하고 예술로 바라보려 하기도 합니다. 허스트는 그 모든 시도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시장에 가신다면요, 상어 앞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불쾌해, 신기해, 허무하다, 아름답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작품 앞에서 불편한 걸까? 나는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외면하고 있는가? 보존된 죽음은 영혼에 가까운가? 아니면 영혼을 흉내낸 것에 불과한 건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질문들이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 허스트의 작품은 단순한 충격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2부 데미안 허스트 죽음을 유리수조 안에 세우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디오 헤드의 노 서프라이즈는요, 조용하고 단순한 멜로디 속에 현대인의 불안과 피로가 스며있는 곡입니다. 듣고 와서 3부에서는 약장과 다이아몬드 해골,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 커뮤니티 니맘 내맘 DJ 홍익맘입니다. 오늘의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는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상어와 천년을 통해 죽음을 물리적으로 마주하는 허스트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3부에서는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견디기 위해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과거 사람들은 죽음을 종교와 신앙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구원, 신의 뜻과 같은 개념들이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해주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을 믿습니다.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의학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고통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허스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의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믿는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원리를 모두 알고 먹는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믿음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종교처럼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약장 연작입니다. 허스틴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약병, 약상자, 수술 도구 등을 아주 깔끔하고 질서 있게 진열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미니멀리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당의 제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고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섬뜩합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약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희망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안과 의존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허스트가요, 골드스미스 대학교 시절에 제작한 초기 약장 작업에는 할머니가 남긴 빈 약병과 상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약병으로 가득 차 있던 할머니의 약장은 허스트에게 단순한 생활용품 보관함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담긴 재단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병원과 의사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과학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허스트는 그 믿음의 구조를 미술관 안에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허스틴은 의학을 조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의학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체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술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던지죠. 의학이 몸을 다룬다면 예술은 마음과 감각, 생각을 다룹니다. 그래서 허스트의 약장 앞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아플 때 무엇을 믿는가? 과학은 나를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가? 예술은 정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신의 사랑을 이화여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아마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요, 인간 두개골을요, 백금으로 주조하고 그 위에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덮은 작품입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네. 실제 인간의 치아가 사용되었고요. 이마에는 큰 핑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죠. 다이아몬드는 부, 영원한, 욕망, 아름다움의 상징이고요. 허스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칩니다. 해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당신도 결국 죽는다.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속삭이죠. 하지만 영원히 빛나고 싶지 않니? 라고 말이죠. 이 작품은 죽음의 허무함과 인간 욕망의 찬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죽음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다이아몬드로 덮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을 잠시 잊기 위해 더 강렬한 아름다움을 더 씌우는 걸까요? 여기서 서양 미술의 오래된 전통인 바니타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니타스는요, 인생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정물화의 전통입니다. 해골, 꺼져가는 촛불, 시든 꽃, 모래시계 같은 소재들이 등장하죠. 인간의 영광은 결국 사라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허스트 해골은 다릅니다. 전통적인 바니타스가 조용히 허무함을 말한다면 허스트 해골은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죽음을 묵상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 자본, 사치, 욕망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앞에서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질문도 생깁니다. 과연 작품의 가치는 재료값에서 오는가? 다이아몬드가 많아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죽음과 욕망을 한순간에 충돌시키는 아이디어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미술시장이 인정하면 그것이 가치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요, 허스트라는 작가를 늘 논쟁 속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판매되고 소비되는지까지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 2008년에는요,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직접 경매에 올려 미술 시장의 관례를 흔들었죠. 2020년대에는 NFT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작품과 물리적 작품 중 하나만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받지 못한 작품을 실제로 태우는 방식으로 진짜 원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허스트는요, 늘 경계를 건드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과학과 종교의 경계, 예술과 상품의 경계, 원본과 복제의 경계, 아름다움과 혐오의 경계 말이죠. 그래서 허스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를 쉽게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집요하게 묻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욕망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릅니까? 자, 3부의 마지막에는 허스트의 어두운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남기고 싶은데요. 결국 예술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죠. 자, 홍디가 준비한 다음 곡 들으러 가실 텐데요. 다음 곡은 타이오가 부르는 Life Goes On입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제목처럼 허스트의 작품이 던지는 삶과 죽음의 질문 뒤에 이어듣기 좋아서 홍디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 헨싱!

네, 노래 듣고 다시 왔습니다. 전주 FM 93.5 MHz 천천만만 꿈니티 니맘 내맘 DJ 홍유맘입니다. 어느덧 오늘의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 마지막 4부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전시장에 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미술 전시는요, 작품 설명을 다 외우고 가야 하는 곳은 아니에요. 특히 데미안 허스트는 정답을 찾으러 가기보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관찰하러 가는 전시가 같습니다. 자, 관람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첫 감정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상어를 봤을 때 무서운지, 신기한지, 불쾌한지, 아름다운지, 허무한지 먼저 느껴보세요. 현대미술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나는 왜 이걸 불편하게 느끼지? 라는 질문에서 감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유리와 진열장을 보기입니다. 허스트 작품에는 유리수조, 유리장, 약장, 선반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리는 안과 밖을 나누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위치와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장에서 작품 안의 대상만 보지 말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질서와 불안을 함께 보기입니다. 약장과 스팟 페인팅은 매우 정돈되어 있습니다. 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약들은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편안함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돈된 모습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동시에 있는지 보기입니다. 다이아몬드 해골은 아름답지만 죽음을 말합니다. 나비 연작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화려하지만 실제 나비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유니콘 조각은 신화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를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벗겨진 피부와 근육을 드러냅니다. 허스트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작품 안에서 충돌시키죠. 다섯 번째 관람 포인트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입니다. 허스트의 전시를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아플 때 무엇을 믿는가?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나는 예술을 믿는가? 나는 돈이 예술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원본과 복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나는 과학과 의학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질문입니다. 병원에 갈 때, 약을 먹을 때, 가족의 건강을 걱정할 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허스트의 전시는 그 믿음의 구조를 눈앞에 세워두는 전시입니다. 자,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마지막으로 전시 관람 정보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2026년 6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전시 장소는요, 서울관 지하 1층 3, 4, 5 전시실과 서울박스
2층 MMCK 스튜디오까지 이어집니다. 관람료는 8,000원이고요. 서울가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되게 좋은 소식이죠. 야간 개장을 하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요. 무료 관람이 가능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엔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도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 시간대에는 관람객이 많을 수 있으니 조용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낮 시간을 고려하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홍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시는요. 죽음, 시체, 이미지, 박제동물, 해부학적 표현 등이 등장합니다.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가신다면은요,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전시는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전시야 라고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이미지를 단순히 무섭게 받아들이기보다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시작해서 저는 현대미술은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이죠.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일 것일 것입니다. 자, 이번 허스트의 전시는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술은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전시장에 직접 가시든 오늘처럼 라디오로만 만나시든 이 질문 하나는 마음속에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말이죠. 자, 이제 홍디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의 끝, 새로운 시야,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으시면서 오늘의 방구석 미술관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 커뮤니티 니맘 내맘 DJ 홍익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였습니다. 현대미술이 어렵게 느껴지실 때에는 작품 앞에서 멋진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천천히 만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이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신나게 열어보았고요.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주 저희가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딥니까?
1: 네, 이곳은 어딜까요?
0: 맞춰봐요.
1: 지금 이곳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공예, 디저트, 어린이 소품, 아동 자파 등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 현장에서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오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민제작자의 희로애락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곳 노송광장에서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생생한 분위기 현장감 녹음에 담아서 이후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제가 너무 숨가쁘게 오프닝 멘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은이 좀 컴다운할까?
0: 네. 낮춰보겠습니다. 텐션 낮추고.
1: 그리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에서는 장터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판매자분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아까 앞서 부스 열려있던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곡이랑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받았던 사연과 신청곡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네. 또 지켜보시는 분들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시면 네. 흥겹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자, 올해 두 분이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시민 제작자분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9시에 설레는 로맨스를 담은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월하랑님과 호랑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누가 하랑님이고 누가 호랑님이신가요?
2: 네, 저는 지금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진행하고 있는 월하랑입니다.
3: 네, 함께하고 있는 호랑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분 나오시면 궁금했던 거 이거 먼저 좀 듣고 넘어갈까요?
2: 네.
1: 예명이잖아요. 방송명 월하랑, 네. 그다음에 호랑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2: 아, 네, 그 월하랑은 달이 떠 있고 그 물 흐르는 아래에

0: 자, 첫 번째, 두 분 어떤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멋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는 생동감 있는 소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쉽게 얘기해서 귀로 듣는 드라마인데요. 듣기만 해도 장면이 그려지게끔 연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다은님. 네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오디오 드라마의 제목이 달의 조각이잖아요. 이 제목이 참 예쁘고 여운이 남는 저는 제목 같더라고요. 이 제목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0: 맞아, 맞아.
2: 궁금했어요.
1: 네. 그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거라 그 달의 시간 한 조각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달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비워지듯이 듣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은 감정은 채워지고 또 일상의 스트레스는 덜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0: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역시 저기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어휘 선택이 남달라.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달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원고에 없는 내용 묻는 걸 좋아하니까
2: 네, 그렇죠, 그렇죠.
0: 달도 초승달, 반달, 보름달 많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이신가요?
1: 아, 네. 저는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0: 초승달, 월하랑님은 초승달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세요, 초승달?
1: 그 달이 차고 기울어졌을 때 그 처음과 끝에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터앉기도 좋은 느낌도 나고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계속 새롭게 시작하고 끝나고를 반복하는데 처음과 끝 담당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초승달. 호랑님은?
3: 저는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0: 보름달 왜요?
3: 거기 이제 토끼들도 있고.
0: 아, 지금도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3: 그건 아니죠. 하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 특정한 느낌을 제가 좋아합니다.
0: 역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표현하신 것도 다르죠, 다은님?
2: 네, 다릅니다. 네.
0: 네.
2: 아니, 왜요? 달에도 토끼 살고 아직 산타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0: 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2: 아니, 있지, 있지.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 것은 참 다양한 방송 아이템들이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근데 두 분은 왜 하필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삶은 드라마라는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것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제 오디오 드라마에 녹여내서 또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또 다른 세상 속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도 보고 이야기를 따라가도 보는 그런 경험을 또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만 있었던 혹은 글로만 존재했던 이야기를 소리로 구현해서 세상 밖에 있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다른 분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호랑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할 수 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호랑님도 혹시 준비한 멘트가 답변이 있으실까요?
3: 아, 저도 이상합니다.
0: 아,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거 누구에나 그 욕구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실현시킬 방법이 쉽지 않잖아. 근데 오디오 드라마는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 생활에 불만족하시나요?
1: 아,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근데 다음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원래 월하랑님이랑 호랑님 생각하시는 달의 조각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 혹시 알 수 있는 게.
1: 네, 요거는 호랑님이 좀 더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의 매력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다양한 다른 감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감정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출연진분들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존중력이 상승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소와 행동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저희 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청각, 상상력, 그리고 언제 어디

0: 즐길 수 있는 거. 네. 아,
1: 저는
0: 다양하고 이런
1: 저기 호랑님이 말씀하신 청각 자극한다는 거 공감해요. 왜 공감하냐면 저도 ASMR을 2편했잖아요. 전 종동체 라디오 와가지고.
0: 진짜요?
1: 과자 먹방 ASMR.
0: 언제 들어, 뭐라고 검색하면
1: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에 사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골라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먹방. 뭐 과자 알아맞히기. 그걸 2편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각이 주는 그 상상, 그거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호랑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달의 조각, 저도 최근까지 나온 에피소드, 그 세 편?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에피소드가. 네. 그것까지 듣고 왔는데, 청각이 목소리가 너무, 그, 간드러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1: 맞아요.
0: 네, 그게 정말 청각적 자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네.
1: 네. 자, 그러면 달의 조각 방송의 매력 포인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신청해 주신 곡으로 듣나요? 어떻게 하나 다운이요?
0: 네, 현장 신청곡 한번 네.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신데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주의 네, 캐릭터 수달과 함께, 수달군과 함께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서 네, 올여름 신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Excited.

0: 네, 음악 듣고 왔네요.
1: 자, 어떻게 엽서 사연 감독님 두 번째 순서?
0: 저희가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들어와서 네. 한번 여기 목소리 좋으신 두 분 오신 김에 사연과 신청곡 한 번씩 또 노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랑님?
2: 저희는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 5동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5번 부스 알록달록 생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칠놀이 도안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와주세요 라고 써주셨고요. 신청곡은 케이윌의 말해 뭐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1: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저기 계시네요. 저기 부스 손 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사연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오는 재미보라 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935 파이팅 해주셨고요. 신청곡으로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해주셨네요.

0: 네, 두 번째 현장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희노애락 두 번째 순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1: 네.
0: 여러분은 시민 제작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방송에서 말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주제 정하기, 대본 쓰기, 녹음, 편집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달의 조각팀 월하랑님, 호랑님의 방송 준비 과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코너 들어왔습니다. 특히 달의 조각은 오디오 드라마니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달마다 이야기도 직접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0: 오호.
1: 정말 만만치 않게 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의 조각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정말 저희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인지 호랑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우선 월하랑님이 대본을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그 뒤에 둘이 같이 읽고 좀 첨삭을 한 뒤에 최종 대본 완성본이 만들어지고요. 그 대본을 출연진 분들과 함께 이제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의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고, 녹음이 끝나면 장면에 맞는 효과음들, 그리고 음악을 넣어서 장면을 소리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요게 다 끝나면 이제 수록곡이랑 멘트를 월하랑님이 해주시고, 녹음한 다음에 편집이 또 들어가 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녹음물이 나오면 다시 이제 둘이 듣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최종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면은 이게 저희는 지금 하는 방송도 그렇지만 보통 저희 오디오 드라마가 아닌 일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0: 한
1: 녹,
0: 번에 녹음
1: 네,
0: 가구나.
1: 3회 녹음 가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이게 기간도 한 번에가 아니라 되게 오래 걸릴 것
0: 작업을 여러
1: 같은데.
0: 차례 보정 작업
1: 네네.
0: 막 하실 것 같은데?
1: 그 기간은 그럼 한편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3: 보통 이제 다양한 분들의 스케줄을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한한달 정도.
1: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만나 뵙는 분들은 하랑님, 호랑님만 만나지만 이게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를
0: 그러시는
1: 하시나
0: 것 같아요.
1: 봐요. 그렇구나.
0: 저기 음향 효과 어떻게 준비하세요? 또 팀이 있으신 거예요?
3: 아, 음향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소리에 대한 걸 제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거나
0: 네네.
3: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0: 아, 소리 담당은 호랑님이 중심이 돼서
3: 네,
0: 하고
3: 맞아요.
0: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 직업이 성우는 아니시잖아요.
2: 네, 그렇지.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빨리
1: 근데
0: 말해주세요. 성우이 아니야.
1: 듣다 보면 성우 같아.
0: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신 거죠? 본업이 성우는 아니신 거죠?
2: 메인은 아닙니다. 네,
0: 아,
2: 메인은 아니에요.
0: 메인은 아니시고.
2: 네.
0: 연습 과정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지.
2: 따로 교육을 예전에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보기도 해서, 네,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0: 와, 호랑님도?
1: 그렇구나.
3: 네, 그렇습니다.
0: 겸사겸사해서 할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1: 그건 엄청난 것 같아.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렇구나.
0: 신비로운 분들이야.
1: 그러니까 이게
2: 아, 감사합니다.
1: 그냥 약간 그 시민 제작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0: 사자
1: 들었었던
0: 아니야? 뭐 이런 느낌.
1: 그 업자다. 이분들은 꼭 업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을
0: 그러게
1: 듣다 보면
2: 말입니다. 네.
1: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의 조각이 오디오 드라마를 듣다 보면은 이제 청각 적인 요소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소리나 이런 효과음, 음향 같은 것들로 상황과 감정이 좀 전달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특별히 좀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3: 그쵸, 그쵸.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열심히 써준 작가님, 우리 월하랑님의 의도에 맞게 특히 출연진 분들의 연기적인 요소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효과음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간에 들어가는 백색 소음들, 그리고 사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장면을 극대화하는 음악들, 요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호랑님이 이제 음향 쪽 하시고 대본 같은 것은 네, 월화랑님이 하시고 네. 또 혹시 역할 구분 나눠진 게 있으세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있어서
3: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연기는 둘이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나머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네네. 나눠져 있어요.
0: 그러니까 출연자는 두 분이신 거죠?
2: 앞에 1화에서 3화까지는 두 명이서 주로 했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6월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은 출연진이 더 늘었어요.
0: 늘어날 예정.
2: 세 명이 더 늘었고 이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한 한두 분 정도 더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니 시즌 1에서만 하더라도 저는 두 분 이상의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잖아. 정말 대단하다.
1: 그리고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 방송을 하시거든요.
0: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 목소리를 호랑님이 하신 건 줄 몰랐어요.
0: 저는 저기 호랑님이 남자 목소리인가라고 생각했었어.
1: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이렇게 성별도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진짜 직업 성우분들은 그렇게 하시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참 대단한 분들과 방송하고 있는 희노애라.
1: 네. 이 방송은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또 신비한 그런 또 매력이 있는 방송인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너무 잘 기획한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라 같아.
1: 네네.
0: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섭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능력치가 대단함을 느낀다니까요.
1: 네. 그리고 또 이 방송 진행하려면 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 맞아.
1: 청취하면서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우리 전주 FM에 이렇게 다양한 방송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기가 좀 서운하니까 그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두 분 지금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떠신지 현장 리포트 한번 이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3: 아니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이렇게 시민분들이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활기차고 또 전주의 어떤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저도 노선광장 오가면서만 그냥 보고만 지나갔지 이렇게 방송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러니까요. 저는 전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광장 자체를 지금 처음 와봤는데
0: 익산 시민이잖아요.
1: 네. 익산 시민이거든요. 저는.
0: 익산 시민.
1: 너무 광장이 잘 돼 있네요. 시민분들 좋아하시고
0: 익산에는 이런 광장 있습니까?
1: 없었는데요. 네. 신청사가 생겼어요 최근에.
0: 아 익산시청?
1: 네,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0: 네네.
1: 신청사가 새로 건설이 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시민분들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해가지고
0: 네네.
1: 우리가 한번 익산으로도 한번 파견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0: 좋죠.
1: 다음에는
0: 그 천만송이 국화축제라고 익산에서 매년 하는 큰 축제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다은님이 메인으로 방송 부스 차려놓고
1: 네네, 맞아요.
0: 시민분들 그 사연과 신청곡 중심으로 몇 날 며칠을 하시거든요.
1: 10일 동안 함께하고
0: 10일
1: 있습니다.
0: 동안. 그때 여기 오라랑님이랑 호랑님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은 경험.
1: 목소리에 녹죠.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코너 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신청곡도 있었거든요.
0: 네.
1: 네, 하랑님과 호랑님의 신청곡도 각각 짧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네, 하랑님 신청해주신 에스파의 Living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네. 브릿지 멘트를 또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답니다.
1: 네.
0: 네.
2: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3: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0: 됐어. 이제 이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우리 희로애락 방송할 때마다
1: 날로
0: 좋았어. 네,
1: 먹기.
0: 아주 좋았어. 네. 네, 두 분의 멘트. 아,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브릿지 멘트 잘 듣고 왔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 온 가족 시민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잠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소개해 볼까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FM 93.5MHz 통해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국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올해 상반기 마이크 온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 모집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죠?
1: 모집은 6월 14일 일요일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 방송하는 날이 6월 13일 토요일.
0: 네,
1: 내일까지네?
0: 네, 딱 좋아요. 딱
1: 하루
0: 좋아요.
1: 남았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전주 FM에서 방송 활동에 참여해 볼수 있는 제작자 양성 기초교육입니다.
0: 네, 이 교육 참 좋거든요. 네, 꼭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직접 방송 기획해보고 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그럼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방송 제작과 진행 힘들 때가 있어, 요요요요요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시간을 지켜 방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제는 무엇으로 하지? 출연자 소개는 또 어떻게 하지? 등등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은데요. 출연하신 두 분은 제작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니까요.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이 다 좋아서 시작한 방송은 맞는데, 매달 꾸준히 방송을 제작을 하려면 또 힘든 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3: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쓰면서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혹은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글 쓰는 것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쓰고 캐릭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캐릭터가 자기 성격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맥락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연기를 같이 출연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캐릭터 연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호랑님이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네.
2: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라랑님이 그려주신 캐릭터들의 연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리로 전달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생동감 있게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때쯤에 저희 둘이, 아,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눠요. 그래서
3: 네.
2: 볼륨에 대한 이제 소리가 다 일정한지, 혹은 소리들이 매끄러운지, 요런 거를 논할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들어가는 소리가 뭐 효과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백색 소음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볼륨 조절 이런 것도, 아, 진짜 신경이 쓰이시겠다.
1: 그 대본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 잡는 것도 상상력의 세계잖아요.
3: 네.
1: 그러면 월하랑님은 그런 상상력에 대한 자극?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잖아.
3: 네.
1: 그런 걸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3: 일상에서 작은 거를 한 번씩 체험을 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요렇게 해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해서 히들어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악을 평소에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달마다 글을 어떻게 쓸지 진짜 그런 게 정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3: 그쵸.
1: 들리는 소문에는 저기 월하랑님이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 불만을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실현시켜가기 위해서 직접 대본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 어떻습니까?
3: 그게 약간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럼요. 사람인데. 네, 그럼요. 사람 일인데. 네.
3: 평행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면 어쩌면 MBTI가 N이라면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상상의 나래 라떼 맛집에 갔다가 그런 상상이 펼쳐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3: 그쵸? 저 N.
0: 아, MBTI N이세요? 딱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참 달의 조각 방송까지 더해지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채로움이 한층 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달의 조각팀이 계획하고 있는 방송이 더 궁금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3: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1화에서 3화까지는 대학생들의 설렘, 풋풋함과 진로 이야기를 담았고 지금 6월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그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회사 생활과 로맨스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말고도 이제 추리나 혹은 미스터리나 이런 판타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리로 한번 전달을 해볼 수 있을지 도전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잘생기고 예쁘고 또 개성 있고 되게 다채로운 목소리들을 많이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저희를 캐스팅해서 좀 훈련시켜주세요. 하랑님, 호랑님.
3: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0: 진짜요?
3: 네, 제작자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또 이렇게 출연진의 한 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들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0: 어린이 역할을 해볼게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이렇게
1: 잘하실까요? 완전 어린이로 보였어. 완전 어린이로 보였어.
0: 한번 캐스팅 해주시면 저는 두 분 그 처음 에피소드 설레는 로맨스 쪽을 듣고 왔는데 약간 귀로 듣는 연애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연애 참견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귀로만 들어도 그게 약간 그려져서 귀로 듣는 연애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네.
0: 좋았었어요.
1: 그리고 그 시민 제작자분들이 공동체 라디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송을 해야 하지 좀 이렇게 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씩 픽해가지고 달의 조각팀에서 함께 좀 해보시면 그분들 경험 쌓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0: 육성.
1: 좋은 길라잡이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방송 보면서 그러면은 아까 근데 계속 그 호랑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호랑님도 이제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이제 의견 합치를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건가요?
2: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평상시에 어떤 극을 좀 장르를 좋아하세요? 뭐 스릴러면 스릴러 약간 이런 것들. 왠지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걸 앞으로
1: 개인적으로
0: 우리가
1: 좋아하는
0: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스릴러. 박진감 넘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고요. 로맨스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로맨스였나 보다.
2: 그렇죠.
3: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화랑님은 어떤
3: 저 같은 경우도 로맨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퓨전 판타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9시에 갑자기 퓨전 판타지.
0: 그러실 것 같아요.
1: 퓨전 판타지.
3: 네.
1: 퓨전 판타지 소설도 좀 보세요?
3: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장르들 많잖아요.
1: 네.
3: 뭐 갑자기 어디 이 세계로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업이 딱 바뀌어가지고.
0: 눈떠보니 내가 조선에서 장금이라니? 이렇게 약간 이런 거.
3: 네.
1: 혹시 이제 모르셔도 괜찮은 상관없는데 혹시 조혜은 작가라고 아세요? 판타지 소설
0: 얘기해주세요.
1: 칵테일 앤 러브.
0: 좀비? 칵테일
1: 러브 좀비. 조혜은 작가가 판타지 소설 쪽에 좀 젊은 작가로 잘하고 있는. 저도 판타지 소설 좋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근데 판타지 뭐 장르야 뭐 다양하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 이런 것도 다 판타지 로맨스타 눈을 떴더니 조선의 악녀가 네. 현대 한국에서 그렇죠. 일어나서 예, 눈을 떠서 약간 그런 거니까
1: 네.
0: 갑자기 또 그거를 시공간이 이동하는 효과음은 어떻게 써야지 갑자기 저도 네, 갑자기 고민이 되는
3: 그거 이제 호랑님이 이제 머리로 쥐어 짜서
2: 어떻게 하지?
0: 네,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큰 버팀목이죠. 네,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라는 또 새로운 방송을 제작하시는 두 분이어서 제가 물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두 분 이제 이런 자리에 또 마침 오셨잖아요. 특별히 또 오늘 노선 광장에도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자유자재로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은 현재 워커홀릭 상사 강희수와 매사 열심인 대리 김선호의 연상연하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가 방송 중인데요. 설렘은 가득하고 두근거림이 듬뿍한 내용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특히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색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이 대본 뒤에 있는 그런 사연들도 있고 해서 맞아요. 만약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은 이 재미있는 비밀들을 듣고 같이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전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었는데 등장인물이 늘어가면서 뭔가 또 이렇게 뒤로 펼쳐지는 또 재미가 있지 네네. 않나 또 그런 게 생각이 추측이 드네요.
3: 네,
0: 네 아유 두 분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6월에 펼쳐지는 새로운 에피소드는 못 들었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월하랑님 호랑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한 공동 진행자 가장 인기 많은 DJ님 지훈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예, 이제 완벽히 마스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고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가 있답니다.
1: 자, 그럼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해볼까요?
0: 네.
1: 하나, 둘, 셋. 오늘도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로폰을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는 실수하는 생방송 오늘은 놀자. 정말로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익숙함에 대한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익숙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작은 것들을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대부분 이제 우리 가족한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피의 뿌요뿌요, 그리고 잼, 난 멈추지 않는다.

유피 뿌요뿌요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성이 활약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최근에 혼성 그룹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더 많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노래들을 좀 많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파파야 사랑 만들기 투야 파.

네, 파파야 사랑 만들기 투야 파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하죠? 계속 더웠다가 선선하고 근데 좀 밤에도 뭐 차갑거나 그렇진 않지만 지금 딱 날씨가 좋긴 해요. 오늘 저녁에도 좀 비가 좀 예상되고 있긴 하고요. 이제 꽃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데 한때 이제 벚꽃의 계절에서 입함나무의 계절로 갔다. 지금 이제 작은 꽃들이 좀 만발하죠. 금계국 그리고 기생초. 노란색으로 피는 것은 이제 국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금계국이고요. 노란색 꽃 사이에 약간 자줏빛이 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생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능소화 그리고 수국의 계절이죠. 수국이 너무 많은 종류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큰게 보이는 목수국도 있고 우리 이제 예전부터 있던 수국에서 좀 작은 것들도 있으면서 너무나 볼거리를 많이 주는 계절입니다. 수국이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꽃잎이 꽃잎이 아니고 가잎이라 그러죠. 가엽 가짜입니다. 꽃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좀 키워서 나좀 보라고. 그런 게 하죠. 재밌는 게 수국이 수정이 되면 그 꽃잎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식물들의 세계도 정말 놀랐습니다. 레인보우 A 라임 뮤지스 둘이서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전주지역 서출력 방송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말고요.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너였습니다. 노래를 두곡좀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혜린, 늘 지금처럼. 모노, 넌 언제나.

이혜린 늘 지금처럼 모노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이런 장르는 시티팝이라고 하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티팝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윤상 그리고 김현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다시 요즘도 시티팝 풍의 노래들이 유행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키스 여자이니까 김범수 순수.

나를 말할 땐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네, 캔디맨 일기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한다든지 산을 걷는다든지 트레킹을 할때 보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못 냈나? 하다가 숨이 가빠지고 어느 정도 몸이 여기에 맞춰지면 그다음부터 좀 편해지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이유도 그거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좀 힘이 드시죠? 한 주, 모든 일이 잘 되건 워밍업이라 생각하시고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교전에 있던 곳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곡과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 이벤트는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강용훈 소장님께서 추천하신 사적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으로 아이들의 크로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간.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독립영어 부문 온다. 독부문 왔습니다. 저는 닉,
1: 캐라,
2: 잭입니다.
0: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절었고요.
2: 와우.
0: 자, 오늘은 무슨 영화죠?
1: 그녀가 돌아온 날.
0: 홍상수 감독님의
2: 신작
0: 그녀가 돌아온 날입니다. 그녀가 돌아올 날 아니고요. 그녀가 돌아온 온 날이더라고요. 미안. 어떻게 되셨어요?
1: 자, 잭부터 얘기해볼까요?
0: 잭부터, 잭 지금 뭐하고 왔죠?
2: 저는 지금 그 학교에서 기말과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데 그 다른 조커 도와주고 방금 막 왔습니다.
1: 아니 웃긴 얘기를 하나 하자면 네.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네. 어떤 시체가 하나 의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28년 후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 좀비 영화거든요. 거의 뭐 거기에 나오는 좀비 마냥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미안해서 깨우질 못하겠는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니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2: 저 6시인 줄 알고 네. 5시 반에 와가지고 했는데 딱 카톡 보니까 네. 막 다들 뭐 45분에 온다 이 얘기 듣고 45분 됐는데 왜 안 오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 카톡 올려보니까 6시 반 시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잠이나 좀 자자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근데 전 제가 의식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눈만 감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눈 떠보니까 한 1시간 지나 있고 눈 앞에는 캐럿이 있더라고요.
0: 설렜어요?
1: 갑자기 설렜어요? 네.
0: 네. 자. 아, 촬영이 많이 고됐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아, 고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좀 일찍 일어나려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1: 아니 머리도 무슨 삽살기 마냥 한 것 같아.
2: 진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0: 아 진짜요? 아 머린 감아야죠.
2: 아 조금이라도 잘 자야죠. 아
1: 몇 시가 그거인데 출근?
2: 아, 6시 출근인데 5시 한 반에 일어났나? 40분인가? 아. 그때 일어나가지고.
1: 아 고생했네 고생했어.
0: 고생했네 고생했어.
2: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이게 그 처음 그러니까 계속 안 꾸미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꾸미게 되더라고요.
2: 맞아.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머리는 그래도 의식적으로 감으려고 하지만 패셔니스타 모자이기 때문에 인정. 솔직히 모자 쓰려고 머리 안 감은 거 아니에요?
2: 아 맞죠.
0: 아 오케이.
2: 어차피 오케이. 이거 있으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
0: 또 이제 모자 뭐예요? 했을 때 아 머리 안 감아가지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2: 아 오늘 모자 한 세 번인가 물어본 것 같은데요 사람들.
0: 아 진짜요?
2: 모자 어디 거냐?
0: 모자 어디 거예요?
2: PPL 같은 거.
0: 거 아니에요? 제발 좀 PPL 드렸습니다.
1: 맨 PPL을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어디 거예요?
0: 어디 거예요?
2: 아, 인스타에서 봤는데 뭐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고
1: 아,
2: 그게 있는데 좀 약간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막 모자 위에 막 사랑도 있고 막 행복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사랑이 고픈 청년으로서 사랑 글자에 딱 꽂혀가지고.
1: 아니, 사랑 언제 해요?
0: 사랑 언제 해요?
2: 저 어떻게 알아요?
0: 자 그러면 캐럿은 먹었어요?
1: 아 저는 내일 모레 촬영이 있어요.
0: 또요?
1: 또 아니에요. 오랜만일걸요? 아마도? 그래서 또 촬영 있어가지고 그건 서울 촬영이라 그 만들어야 되는 게 PPT랑 현수막이 있어서 그거 디자인 하다가 졸려서 낮잠 좀 자고 왔어요.
0: 헐. 그러면은 그거는 AI로 만들어요? 아니면은 직접 만들어요?
1: 직접 만드는데 네. 그 사진 몇 개는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 뭐냐면 실종 아동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종 아동 실제로 계신 분들 디자인 넣고 이제 하나는 실제가 아닌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여서 그 캐릭터는 AI로 좀 돌려가지고 얼굴 만들었어요.
0: AI 어떤 그거 써요?
2: 그러니까
1: 아 근데 이거 막 그렇게 네. 자세하게 나올 건 아니어가지고 아, 그냥 챗GPT
2: 재미나
0: 아 진짜요? 아 요새 AI를 계속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이게 진짜 근데 그 질문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질문을 진짜 자세하게 써주면은 좀 알아먹는데 귀찮아가지고 야 이거 해줘.
2: 그냥 해줘.
0: 하면은 좀 대충 해주고.
2: 맞아.
1: 좀 답답하죠.
0: 네, 이거 너무 아니라고 답답해요. 이러면서.
1: 그거 그치. 해봤어요? 그 막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던데. 뭐 너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 엄청 감동인 답을 내놓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그 엄청 긴
0: 프롬프트
1: 그거 제가 드릴게요.
2: 와우.
1: 그거 한번 해봐요 이따가.
0: 저는 그 너의 그러니까 나의 저주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해보래요.
1: 나의 그러면, 저주가 네, 무엇인지?
0: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단점? 이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나의 저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은 저는 약간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그 완벽주의 성향이 그 나를 망친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덜 완벽한 결과물을 여러 개를 쌓아야 발전을 하는데 그냥 계속 냅다 질문만 자기한테 하고 모든 완벽을 쫓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1: 대박.
0: 그래서 맞다 그러면서 또 이게 맞아? 하면서 또 의심하고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나의 저주다.
1: 근데 그것도 재밌다. 그것도 한번 이따가 해봐.

0: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개는 요 정도까지고요. 일단 다들 보다가
1: 네.
0: 조셨어요? 안 조셨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2: 솔직하게
0: 솔직하게
2: 캐런 약간 잔 것 같은데
0: 캐런 잤어요?
1: 아니 되게 열심히 잘 보고 있었는데 아 졸았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2: 왜요?
0: 왜요?
1: 제가 그 산골 무지 산골 영화제 스텝을 하면서 잠을 하루에 거의 3시간 정도씩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존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안 졸았을 것 같긴 해요.
0: 그 결론을 말해주세요. 저는 이기선다로 해줬거든요. 졸았다 안 졸았다.
1: 아, 졸았어요.
2: 어디서부터요?
1: 두 번째 기자 나올 때.
2: 그럼 아.
1: 아니, 들어봐요. 두 번째 기자 나오고 세 번째 기자 끝날 때쯤에 일어났어요.
2: 아, 그래요?
1: 근데 중요한 건 그 연기학원에 가서 낮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또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아예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0: 아, 그쵸. 어차피 그 반복되는 그쵸? 영화니까.
1: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0: 맞아요.
1: 어, 그래서 뭐 괜찮았다.
0: 그렇게 답변.
1: 네, 그렇게 답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와우.
0: 잭은요?
2: 저는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독부문에서 다루기로 한 영화고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0: 네. 숙제해야 하지 않나.
2: 그쵸.
0: 하지만 그래도 그 1, 2, 3, 4 챕터가 나뉘어져 있지만 반복된 영화여서 좀 다행이었다.
2: 맞아요.
0: 하지만 그 반복의 미학이 있었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던 캐럿에게 살짝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영화에서 괜찮았다.
2: 맞죠, 맞죠. 아쉽긴 한데.
0: 아쉽긴 한데. 네.
1: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은 없어요.
0: 다음은 없어요.
1: 왜요? 왜요? 왜요? 반복되는 영화니까 제 인생도 반복돼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복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네네.
0: 저도 안 잤어요.
1: 오, 웬일이세요?
0: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1: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흥미로웠어요?
0: 아, 그리고 녹음까지 했어요. 녹음까지.
1: 뭘 녹음해?
2: 무슨 녹음?
0: 아, 영화 그냥 녹음. 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려고.
1: 진짜?
0: 근데 그 마지막 부분밖에 못 해가지고 아... 다시 안 돌려보기는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뭐라고 해야, 영화 같지가 않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문법을 따르는 전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1: 맞아.
0: 맨 마지막에는 알려줘 놓고서는 지워달라고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저의 흥미를 돋구진 못했다.
1: 그래요?
2: 왜 결론이...
0: 아, 흥미로웠지만 아, 그러니까 아, 흥미롭다 이게 어떻게 될라나? 근데 그렇게 됐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웠다.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홍상수 감독님 영화 스타일이긴 한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저와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흥미로웠다.
2: 흥미로웠다.
1: 결국엔 흥미로웠다.
0: 흥미로웠다.
1: 흥미로운 영화였다.
0: 네.
1: 맞아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이렇게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딱 보자마자 아 이 감독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특별한 것들이 뭐 주민 주마가 갑자기 한다든지 뭐 그 내용이 반복되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홍상수 감독님의 그 특징이겠구나라는 게 딱 보였던 것 같아요. 잭은 어떻게 봤어요?
2: 저도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막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23년도에 그 부국제에서 우리의 하루 그거 봤었고 이번에 본 것까지 해서 한 두 편 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짧은 시퀀스?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상황이 딱 두 개뿐인데 그냥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주체가 바뀔 뿐인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1: 뭔가
0: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1: 와, 겁나 기대돼.
0: 기대된다.
2: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확실한 주제가 있고 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0: 아, 인정합니다.
2: 아무튼 좋았습니다.
0: 그러면 저희 밸런스 게임이에요.
2: 밸런스 게임
0: 그 독품원에서 다룰 영화를 볼 때 졸기 vs

0: 영화 볼 때 안 졸고 얘기할 때 졸기.
1: 이게 무슨?
0: 아직 홍상수를 품기에는 저희가 너무
2: 작은가 보다.
1: 그릇이
0: 그런가. 네. 너무 어렵긴 해요.
2: 그러니까요.
1: 맞아요.
2: 아 근데 저는 그 그냥 무턱대고 아 나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보고 되게 흥미롭다. 다른 영화도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오수정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었대요. 근데 그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살짝 그 19금으로 야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흥미롭게 봤다길래 저도 어제
1: 보셨어요?
2: 저도 어제 슬쩍
1: 슬쩍?
2: 네, 봤지요. 근데 그냥 그 장면들만?
1: 아, 뭐야?
0: 아니, 이거 공개, 무슨... 아니,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
0: 오수정
1: 뭐야?
0: 오수정,
1: 오수정. 왜 갑자기 노트
0: 저도 흥미가 느껴지네요.
1: 저도 오늘
2: 네, 오수정이에요. 오수정.
0: 아, 오수정.
2: 오수정. 내용까지 볼 정도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친구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꼈을까?
1: 흥미를 느꼈나?
2: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0: 그렇죠. 친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 그럼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그 부분들만 봤고 또 오늘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막
0: 그때는 맞고 지금은
1: 들리다
0: 들리다였나?
1: 네, 맞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2: 그것도 오늘 살짝 보고 왔는데 역시나 거기서도 내용의 반복과 그 주민 주마옷이 그대로 있더라. 근데 김민희 배우님 진짜 이쁘더라고.
0: 맞아요.
1: 진짜.
2: 왜 이렇게 아름다우셔?
0: 진짜.
2: 오늘 살짝 반하고 왔어요. 영화를 보고.
0: 홍상수가 반한 이유가
2: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0: 맞아요. 이런 거 언급해도 되겠죠? 아, 뭐 어때요?
1: 뭐 어때요?
0: 누가 본다고 이거.
1: 인정.
0: 홍상수 보실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다들 뭐라 하시잖아요.
1: 그니까요.
0: 영화는 좋은데.
1: 진짜.
0: 아무튼 뭐 사랑하시면 됐어요. 뭐.
1: 맞아요. 네,
2: 사랑이 다르잖아요.
0: 그래요.
2: 그래. 닉도 사랑하고.
0: 아니 이렇게 흘러가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이상해지잖아요.
2: 뭐가 이상해요? 그냥 사랑에 사랑을 하는 그런 남자라니까 얘기를
1: 한 거. 그러면 또 다른 밸런스 게임으로 이 예술이랑 창작자의 문제는 분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0: 아하.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프레임만으로 쪼개면은 먼저 하셨어요. 진짜로.
2: 아니,
1: 진짜로.
2: 아니,
0: 진짜로.
2: 먼저,
0: 진짜로.
2: 선배님 먼저 하세요.
0: 아, 예, 예.
1: 이럴 때만
0: 선배님 먼저 하세요. 선배님 먼저 하세요.
2: 아, 정말. 저는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인간이긴 한데. 예술 되게 어쨌든 공부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영화관에서 보고 싶진 않고 그냥 뭐 다른 좋은 경로로 따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잠깐만요. 좋은 경로?
1: 좋은 경로?
0: 혹시 뭐, 오인성 같은 친구예요?
1: 혹시 누누
2: 아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 아니 뭐 상황이 너무 안 되면 그렇게라도 보던지 아니면 뭐 다른 OTT 있잖아요. OTT.
1: 그쵸.
2: 그런 대로.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OTT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됐는데.
2: 네, OTT.
0: 망설이시길래.
1: 이게 무슨 경로길래 도대체.
2: 그 잘라주시고요. OTT로 볼 거라고요. 영화관 말고.
0: 아무튼 분리가 안 된다.
1: 분리가 안 된다.
2: 아무튼 얘기하시죠.
0: 저는 그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해주자파입니다. 아 분리를 하지 말자파.
1: 하지 말자파.
0: 근데 이제 솔직히 유아인 나 다시 보고 싶어요.
2: 죄송합니다. 저도요.
1: 인정합니다.
0: 유아인 다시 보고 싶고 근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친 범죄 이거는 조금
1: 그쵸.
0: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음주운전이 제일 애매해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1: 그쵸.
0: 그거를 봐주냐 마냐인데 일단은 저는 안 봐준다고 할게요. 근데 마약은 인정. 왜냐면 저는 마약을 하고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1: 진짜
2: 아니 근데 잭은 안 하고 싶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1: 그거요?
2: 응.
1: 궁금하긴 하던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사이다랑 무슨 뭐 코프시럽 막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걸 해본다 막 그런 게 인터넷에 있길래
0: 아 그래요?
1: 한번 해볼까 계시나요? 약간 궁금해가지고
2: 그 오늘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1: 아예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2: 좀 위험했어요
1: 그래서 표정이. 좀 무섭더라고요 이미 도처에 깔려있구나 이 마약이라는 맞아. 게 오. 정말 무섭다
2: 그 참교육 보셨어요?
0: 어, 네
2: 나
0: 그 쇼츠를 좀 봤어요.
2: 아, 아 쇼츠춤 진짜.
0: 아 근데 저 거기 촬영 지원으로 나갔어가지고 진짜 그 직접 김유열 선배님 뵙고 오. 그 진짜 중에 그 예고편에 나온 장면 막 이렇게 카드 던진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하시는데 와 한 큐에 딱 하시더라고요.
2: 진짜? 네. 카드를 진짜 알려주세요. 뭔가 CG 이런 것도
0: 아니고. CG 이런 거 아니요.
2: 대박이다.
0: 근데 뭐 앵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CG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2: 진짜 멋있다. 네. 요즘 제 친구랑 같이 보는데 친구가 김무열에 빠져가지고 김무열 팔로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맞아요.
2: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어?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마약이 나오는데 학교 애들이 마약을 직접 만들어서 하잖아요.
0: 아 진짜요?
2: 학교 애들이 마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돈 벌고 막 이래요.
1: 아 진짜요?
2: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뭐 사제총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약을 애들이 못 만들지는 않을 거고.
0: 저희는 진짜 착해요.
2: 맞아요. 그쵸? 우리 계속 이렇게만 살아갑시다.
0: 맞아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납니다.
1: 화가 납니다.
2: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맥주 안 마셔도
0: 괜찮습니다.
2: 아 진짜 왜 그런 말투를 사용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대본이었겠죠? 뭔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다 그랬는데 그 감독님이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거면은 이게 인터뷰어들을 이렇게 조금 묻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같은 대상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인들 아니면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같아서
1: 그쵸
0: 왜 그렇게 했을까요?
1: 약간 되게 사회 초년생들 정중한데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게 느껴졌는데 약간 그 감독님의 경험담 같은 게 아닐까.
0: 아.
1: 약간 막 취재하러 오는 젊은 기자들이나 막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딱 그 감독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0: 좀 긴장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2: 사회 초년생.
0: 사회 초년생으로서 갑자기 단학과가 나올 때가 좀 많아요. 닉 왜 그렇게 했어? 했을 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 단학 그러니까 단은 좀 많이 좀 써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인터뷰어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2: 근데 그 뭐지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은 좀 능수능란한 좀 많이 해보셨던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첫 번째 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해가 좀 됐거든요. 아 그래 요즘 MZ들은 좀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분도 좀 그렇게 딱딱한 느낌이어서 왜 저렇게 노렸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잭이 말한 것처럼 좀 그런 걸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러게요. 맥주 먹고 싶지 않아요?
2: 맥주요?
0: 네.
2: 맥주 뭐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0: 아 저는 그러니까 안 드시고 싶으시면 저는 괜찮은데 또 혹시 드시고 싶으시지 않아요?
2: 아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네 괜찮습니다.
1: 갑자기 공투를 이게 무슨
0: 아 진짜 이 장면이 진짜 한 세 번 반복되는데
2: 불편해요.
0: 그러니까 얼마나 맥주를 먹고 싶었으면
2: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 두 번째 분은 맥주를 드셨고 근데 반절 남기고 반절 남기고 시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세 번째 됐을 때도 그 맥주잔이 똑같지 않아요?
2: 죄송해요. 제가 두 번째를
0: 잘 맞네.
2: 기억하세요? 하세요?
1: 맥주요?
0: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맥주를 반절 정도 먹고 시간이 끝나서 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했을 때도 똑같은 맥주잔이었다. 그러니까 맥주가 리필되거나 뭐 다시 시킨 게 아니었다. 근데 그걸 드시지 않았나?
1: 그랬던 것 같은데.
0: 네. 아니 좀 불편해가지고 아니, 남이 먹던 그 맥주를 좀 그랬습니다.
2: 아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뭐지? 이혼 얘기 같은 거 하셨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 첫 번째 분이 이혼하셨을 때 많이 힘드셨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1: 아,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와 진짜 무례하다. 아무리 MZ여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하고 갔어야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아니 제기 얘기했던 것처럼 아 그 뭐냐
1: 그 사건?
2: 에?
1: 에?
2: 무슨 사건?
1: 그 홍상수 감독님의 그 사건? 약간 그런 거를
2: 아, 한 거 좀 아니냐?
1: 약간 네.
0: 아 그렇겠네. 본인 경험이
1: 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0: 경험이었겠네. 네.
2: 완전 그랬겠네. 그렇네. 대단하다.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영화에 넣을 수 있다는 게.
0: 그러니까 그 저도 안 보긴 했는데 지금 막 그때는 들리다 그 영화가 이제 본인이 헤어지고 그 김민희를 만난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요?
2: 진짜요?
0: 그게 완전 그래서 아. 솔직해서 뭐 그렇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2: 근데 저 보면서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홍상수 감독님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2: 우와 대박이다. 네. 우와 아니 그래서 거기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김민희를 엄청 꼬셔. 막 갑자기 엄청 꼬시다가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23살에 결혼했다. 뭐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김민희는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0: 아...
2: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0: 네.
2: 그 잔다고 하고 다른 데 간단 말이야.
0: 아 그래요?
2: 응.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들으니까 아 그러면 그게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2: 네. 아 이게 궁금하다니까요 계속. 이게 뭔가 다른 영화도 계속 보고 싶고 오수정도 그렇고
0: 진짜 그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의 매력이 그거래요. 좀 이렇게까지 민망해도 되나?
1: 아.
0: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찌질해도 되나의 맞아요. 좀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1: 공감성 수치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완전
2: 진짜 맞아. 진짜 찌질하고 부끄럽고
1: 근데 다들 막 한 번씩 했을 법한 그런 것들
2: 맞아 그런 거
0: 여기에서 그 본인이 제일 민망했던 경험 진짜 진짜 어색하거나 약간 진짜 이불킥 했던 경험 이불킥. 하나씩 딱 풀고 갑시다.
2: 아 뭐가 있었어?
0: 그리고
2: 뭐가
0: 털어내고 있어? 갑시다.
1: 근데 이런 게 약간 생존 본능으로 뇌에서 지워버려가지고
0: 그래요? 과학적이에요?
1: 저는
0: 아 제가 궁금 갑자기 궁금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1: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릴라 해서
0: 그러면은
1: 기억도 안 하려고
0: 이거 그 렌즈 떨고 사건 기억에서 지웠어요?
2: 렌즈 떨궜어요? 언제 렌즈 떨궜어요?
1: 아, 네. 렌즈 떨군 거는 그냥 뭐 민망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약간 아, 부끄럽고 그쵸, 막 이런 거 아닌데 뭐 그럴 수 있다 그건데
0: 민망 부끄 아 뭐가 있을까?
2: 아 그러게 민망? 분명 많았을 텐데
0: 그 사랑 얘기 하다가 말았었잖아요.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랑 얘기 조금 했었거든요. 그 여기 대사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뭐지? 사랑을 위해서 뭐 하기 싫은 것도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나?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본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참아본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2: 아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의 종류가 좀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쵸.
2: 근데 그거에 안에 뭐 우정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사소한 걸 꼽아보자면 먹는 거?
0: 먹는
2: 거 뭐 먹을까? 했을 때 나는 떡볶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친구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 그러면 그래 떡볶이 먹자 하면서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작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1: 또 뭐가 있을까?
0: 잭은 뭐가 있어요?
1: 저의 경험이요?
0: 예, 뭐.
2: 뭐.
1: 저는 근데 아직 사랑을 잘 모르다 보니까.
0: 아, 아니야, 이게 사랑,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을 그 딥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촬영 감독이고
1: 네.
0: 연출 감독님이 있으면은 연출 감독님을 애정하는 마음에 뭐 어떤 걸 챙겨줬다던가 뭔가를 줘줬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1: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남을 위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0: 희생?
1: 희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그냥 바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2: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눈치 채고는 아닌가?
1: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좀 더 뭐 배려해줘야지 약간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있는?
0: 사랑이 완전 가득 찬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1: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냥 몸부터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
0: 아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다.
1: 네.
0: 아 좀
1: 저는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0: 그래 아니 네. 그러면 뭐 어머니한테라던가
1: 네.
0: 뭐 누나한테라던가 누나한테 맞기 전에 누나가 때리기 편한 자세를 취했다던가.
2: 아니 오히려 덜 맞는다.
1: 덜 맞으려고.
0: 그래요.
2: 뭐가 있을까? 장우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짝사랑도 1도 안 해봤어. 진짜.
1: 짝사랑? 짝사랑은 해봤죠. 뭐 중학교 때 막 뭐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2: 그래 그래.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런 것도 없어요?
1: 그때 느꼈던?
2: 기억이 안 나려나?
1: 그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개인적인 개인주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0: 어떻게 할지.
2: 어떻게 될까?
1: 네. 내가 어디까지 그게 될까? 과연
2: 어디까지
1: 내가 그게 가능한 사람일까? 이런 것들.
2: 그래. 근데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0: 장우가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어떨까?
2: 그래.
0: 잭이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어떨까?
2: 진짜 궁금하긴 하다. 저런 표정 뭘 바라보고 저런 표정.
0: 오 마이 갓.
2: 좀 무섭기도 해요.
0: 마이 갓.
2: OMG. 닉은요?
0: 뭐 저는 운전?
1: 운전?
0: 네, 운전 뭐 왔다 갔다 진짜 다섯 시간 해줄 수 해준 적도 있고 뭐 해줄 수 있고
3: 코코 왜 이렇게 벌렁거려요? 코코 왜 이렇게 벌렁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2: 너무 웃기 좋아요.
3: 왜요?
2: 아 이래서 그 연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참 재밌네요.
1: 그니까
2: 썰도 많고 경험도 많고
0: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절대 참아줄 수 없는 거를 말해봅시다.
1: 절대 참아줄 수
0: 진짜 없는 이건 나 진짜 못 참는다.
1: 진짜 못 참는다.
0: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2: 난 그럼 이런 것도 될 수 있나? 그 싸가지 없게 하는 건 진짜 못 참아.
0: 될 수 있죠, 될 수
2: 있죠. 기분 예의가 없는 거. 기분 예의가 없는 거 절대 참지 못할 것 같고. 강약 약강인 애들. 진짜 별로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예를 들면 그거네. 그 정이 떨어지는 게 뭘까?
0: 맞아 맞는 것 같아. 그 저는 되게 잠귀가 밝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알람을 들으면 바로 그 일어나져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한 여러 개를 맞추셔야 무조건 일어나시는 분이라서 한 한두 개 막 울리잖아요. 그 일어나서 얼른 그 할 거 하세요. 보통 깨워줄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 두 번째 울립니다. 안 일어나.
1: 안 일어나.
0: 세 번째 울립니다.
1: 세 번째.
0: 아 저는 이거를 근데 참았어요.
2: 참았어요.
1: 아 진짜요?
0: 네. 못 참겠는데.
1: 와 참았어요. 사랑하니까.
0: 사랑하니까.
1: 와우.
2: 그치 맞아. 근데 사랑이 다 이겨요.
0: 맞아요. Love wins all.
2: 맞아요.
1: 와우.
2: 진짜 사랑이 다 이겨요. 가장 가까운 제 친구는 있잖아요. 그 좀 결벽증 있고 살짝 뭐 양치를 막 세네 번 하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0: 오 진짜?
2: 양치를 세네 번 하고
1: 진짜?
2: 운동하라고 하기 전에 머리 감고 운동하고 나서 머리 감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정이 떨어지는 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 얘기를 해. 그런데도 근데 그 친구는 그 깨끗함이 해소가 되어 조금 이렇게 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데 결국에는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좀 중간 다리를 맞춰서 뭐 양치 한 번 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준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쟤는 대단하다. 결혼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0: 저도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지인분들을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갔는데 그래서 바로 옷 사러 달려갔습니다.
1: 아 진짜요?
0: 바로 그래서 셔츠에 슬랙스 같은 거 풀적장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1: 아 진짜
0: 사랑하니까 와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2: 와 진짜 이건 대박이네요.
1: 진짜
2: 사랑 없이 못 살겠어.
1: 전 아직 사랑할 자격이 없나 봐. 저 정도는 해야 하는
0: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다들 그러실 거예요.
1: 입꼬리 올라가는 이거 뭐죠 이거?
2: 진짜
1: 웃줄한.
2: 와 이제야 좀 빨개지시는 것 같네요. 와 진짜 대박이네. 좀 홍조가 사라진 것 같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막 진짜 난리 나고
0: 맞아. 막 저희 좀 친해져가지고.
2: 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0: 근데 이제 오수정 씨 얘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2: 아니 오수정 얘기 꼭 봐라. 집 들어가서.
0: 어 알겠습니다.
2: 오수정 꼭 봐라.
0: 알겠습니다.
2: 나만 이상하게.
0: 아무튼 최근요.
1: 나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약간 말 툭툭 내뱉는거나 아니면 뭐 몸 그냥 막
2: 터치하는 거
1: 가볍게 막 터치하는 거나 약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도.
0: 그러면은 만약에 네.
1: 시작됐다.
2: 길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0: 만약에
1: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떻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2: 근데 툭툭 친다는 게 어떤 느낌에 툭툭 친다요? 보통 여자 남자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네. 그냥 이제 만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0: 싫다.
2: 이 싫다는 건지 아니면 뭐 모르는 남성에게 툭툭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싫다는 건지.
1: 아 약간 그냥 뭐 스킨십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냥 갑자기 툭툭 막 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2: 모르겠어요. 야, 아빠 이렇게? 네, 아빠 이런 거.
0: 약간 뭐 아 좀 기분 나쁘게?
1: 네, 약간 기분 나쁘게 툭 치는 것들. 그런 것들. 오히려 가까우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0: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1: 그런 거?
0: 그거는 이제 봐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1: 사랑하는 사람이면.
2: 그래. 사랑하면 뭔데 못 봐주겠어.
0: 맞아요.
2: 다 봐줄 수 있지.
0: 그리고 그 영화에서 계속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말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달라. 아. 그럴 때 이제 배우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1: 맞아요.
0: 나를 사랑해라.
2: 맞아.
0: 본인들은 본인을 사랑하는 것 같나요?
2: 아 저는 막 그렇게 날 사랑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아닌 단계인 것 같아요. 사랑은 가끔씩 그 친구들이 주는 편지나 뭐랄까 그냥 그 넌 뭐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에 그 잠깐 나는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계속 조금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날 사랑하는 모먼트들이.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약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은 요즘 막 미디어 같은 데서 형 완전 막 자존감 높고 막 자기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가 계속 막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고 막 갈구고 이런 과정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계속 안에 있는 막 솔직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들 이게 다 결국 사랑하니까 나오는 게 아닌가.
2: 오, 좋다.
0: 맞네요. 그 홍상수 배우님은
2: 배우님이요?
1: 감독님? 아, 오수정 씨 진행해야 돼요, 저희.
0: 아, 오수정 씨.
1: 아, 딴집을 좀 하세요.
0: 아, 넘어가줘요, 오수정 씨.
2: 아,
0: 진짜.
2: 아니, 이거 관객분들이 보면은 이거 못 넘어가요, 그냥.
0: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홍상수 감독님은 그 송선미 배우님한테 그 그냥 캐릭터 설명을 이렇게만 해줬대요.
1: 어떻게요?
0: 그냥 배우이고, 이혼했다가 조그마한 영화 하나 찍어서 인터뷰하는 거야.
2: 아,
0: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 시내 21 그 거기에서 아, 봤어요. 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님은 더 딥하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대요.
1: 아 진짜요?
0: 그냥 그 상태랑 대본만 보고 그냥 본인이 캐릭터 해석하고 그냥 그 대본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게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 스타일이기도 한데 배우님까지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 디렉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좀 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아 그러니까
1: 이런 영화 디렉팅 어떻게 해야 되지?
2: 그러니까 이게 롱테이크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0: 와 20-30분 계속 원테이크인 거잖아요.
2: 맞아요. 어떻게 하지?
1: 또 이게 막 철저하게 의도가 돼 있는 것 같고
2: 맞아
1: 하나하나 다 하는 건가?
0: 그리고 대사 보면은 조금씩 절긴 하시더라고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맞아 맞아
2: 근데 그런 게 또 매력이니까
0: 근데
1: 그 마지막에 연기 연습할 때 대본 리딩 같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나? 디렉팅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아,
0: 그것도 그 원래는 영화를 그 1, 2, 3부 있잖아요. 1, 2, 3부를 3일 만에 그냥 다 찍고 영화 원래 끝이었대요.
2: 진짜?
0: 네,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배우님한테 연락해서 하루 더 나와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 분량이 추가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봤는데 아무튼 원래는 그냥 1, 2, 3부 하고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었나 봐요. 근데 편집을 해보시고 조금 부족하셨는지 그 4부를 추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시다.
1: 진짜?
0: 신기하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되게 재밌다. 그리고 되게 적은 인원으로 촬영을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아무튼 저희 꼭 뭐 하나 찍어요.
2: 그러니까 좋죠. 근데 홍선수 감독님처럼 그냥 우리 네 명이서 하고 배우만 섭외하면 안 돼요?
0: 배우도 저희가 해요.
1: 배우도 저희가 하면 되죠.
0: 저 연기에 조금 욕심 있어요.
1: 저도 그러죠? 좀 잘해요. 저 1학년 때 계속 불렸는데.
0: 저도요.
2: 네. 저도요.
0: 저 해요.
2: 근데 그렇게 하자 진짜.
0: 그래요.
2: 이번에 그 전국 국립영화협회에서 마스터와 함께하는 단편 영화 제가
1: 맞아요.
2: 네. 거기에서 워크숍을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7명이 스텝인데 그 스텝 안에서 배우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좀 잘 다들 잘 만들고 싶으니까 배우를 다른 데서 데리고 와도 된다 이런 조항이 생겼지만 어쨌든 우리도 네 명이서 배우하고 촬영하고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0: 저희 솔직히 네 명 다 능력자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나쁘지 않죠.
2: 네 명만 모였잖아요.
0: 맞아요.
1: 오수정 씨.
0: 능력자들과 함께하는 독부문 정치자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2: 그 배우들이 로게런티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0: 아 진짜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배우들이 감독님과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그 홍상수 감독님의 매력이 뭘까?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조금 그 결과론적인 거를 좀 표면적인 걸 말하자면은 이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한다. 뭐 어디든 영화제든 지금 베를린 영화제 7년 연속인가?
1: 맞아.
0: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솔직히 이 작업 방식을 저희가 막 인터넷으로 접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찍는지
2: 맞아.
0: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저도 노게런티로 하고 싶네요.
2: 이제 맞아. 배우 데뷔.
0: 이제 이 영화에서 뒤에서 칼질하는 소리 되게 많이 들렸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런 소리 내는 걸로 역할로라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아, 왜요? 그래도 얼굴은 나와야죠. 한 번이라도.
0: 그러면 좋죠.
2: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1: 거 같아요. 진짜.
0: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1: 배우로서 약간 자아실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꼭 뭔가 넘어야 하는 산?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정형화된 형식이랑 다르니까.
2: 맞아. 또 뭔가 그리고 방식이 특별하고 특이하다 보니까 뭔가 배우님들도 조금 실험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도전하니까 또 재미있는 것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0: 그리고 그 넘어야 할 산을 넘은 게 김민희 배우님이 아닐까. 아가씨로 솔직히 정점을 찍긴 했지만
1: 맞아요.
0: 그 이후로 이제 홍상순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그 어떤 상 되게 큰 거 받으셨던 것 같아요. 로컬은가? 아무튼 좀 큰 상 받으셔가지고 어떤 배우로서의 산을 하나 넘으셨다. 참.
2: 저는 그래서 더 많이 화면에서 보고 싶은데 요즘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홍성수 감독님이 제작실장으로 맡겨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제 이 송선미 배우님처럼 나중에 좀 더 됐을 때 이렇게 다시 나오시려나 싶기도 하고.
0: 그러게요.
1: 이제
2: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네요.
1: 근데 또 계속 나오는 배우들만 나오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권희우 배우님,
1: 맞아요.
2: 하성국 배우님, 강소희 배우님.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배우님들을 제일 잘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한 배우님이랑 계속 같은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막 옴니버스처럼 이어지고 그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0: 영화하기 어렵네요, 진짜.
1: 영화하기 어렵네요, 진짜.
2: 표정이 다들.
1: 아, 나 진짜.
0: 진짜 영화를 모르겠어서. 아, 솔직히 몇 점이에요, 이거?
1: 이거요?
0: 네.
1: 저는 3.5점.
0: 오.
1: 3.5점.
0: 괴롭습니다.
2: 저는 3점?
1: 3점.
0: 전 2.5점이요.
1: 2.5점.
2: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점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고 다른 것도 다 보다가 이걸 봤으면 또 평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 감독님 영화 중에 극장전이랑 모키의 영화 뭐 이런 그 영화 찍는 영화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재밌고 저는 그 강의 해변에서 혼자 이건가 뭐 아무튼 요거 세 개인가 봤었는데 그것들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이 제일
2: 아쉬웠다.
0: 제일 단조로워서가지고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다른 작품 그래도 보면은 웃기고
1: 맞아요.
0: 나름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아니 청취자분들도 보셔주십
1: 쇼쇼쇼쇼
0: 가끔씩 한번 해줘.
2: 아주 재밌네요. 니은요아
1: 저는요. 네. 아 3.5점 준비. 저는 일단 솔직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되게 잘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다. 막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배우님 보면은 그 세 번의 대화 동안 엄청 솔직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계속 모순되는 내용도 많고 내용도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그 인터뷰한 내용 지워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솔직한 게 뭘까? 진짜 솔직하고 진실된 게 있을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뭐 속일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들.
0: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솔직했을 때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했잖아요.
2: 맞아.
0: 그게 좀 슬펐던 것 같아.
2: 맞아 맞아. 그런 게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셨으면서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근데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0: 드러내고 싶지 않은 굳이
2: 어찌됐든 그런 것들 굳이 드러냈다가는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올 수 있고 내가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이 또 그 계속 쪼그려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 아닌가? 좀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 보이시고 다 약간 가짜에 가짜를 내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유일한 순간이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솔직한 순간인 것처럼 저는 보여가지고 조금 슬프게 느껴졌다.
2: 그 이게 또 흑백이잖아요.
0: 어 맞아요.
1: 아, 맞아요.
2: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흑백인 게.
0: 뭔가 이 대사에만 집중할 수 있고.
1: 맞아요.
2: 그리고 대사들이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0: 맞아요.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요.
2: 맞아. 그리고 뭐 때문에 계속 이 기자들이 세 명이 와서 인터뷰를 하지?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다 비슷한 것들을 물어보지? 그냥 이런 것들? 그래서 더 계속 보고 싶고 집중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0: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지 않을까.
1: 맞아요.
2: 맞아.
1: 왜 매니아층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0: 뭔가 그러면은 본인들이 12년 전으로 돌아가요.
1: 네.
0: 그럼 똑같이 살 것 같아요.
2: 똑같이?
0: 네.
2: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1: 네. 기억 없어요?
0: 기억 없으면 똑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1: 아, 기억 가진 채로?
0: 기억 가진 채로?
1: 기억 가진 채로?
2: 내가 14살 때인데?
1: 좀 뭔가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본성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뭔가 눈에 보이는 사소한 부분들, 약간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0: 잘 챙겨가지 않을까.
1: 네.
2: 그치, 맞아. 내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일단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1: 저도요. 전 돌아가도 안 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지금 만족, 완전. 해서
1: 아니, 공부할 그게 아니어가지고 공부할 사람이 아니어서
2: 나도 공부할 사람은 아니긴 한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번쯤은 1등 해보고 싶다 라는 욕구. 그래서 뭐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1등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야 돼.
1: 그렇게 살면 되죠.
0: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기자가 배우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답변에서 자기를 던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2: 자기를 던졌다. 네.
0: 그래서 그 신의 21 기자분께서 그 배우님한테 여쭤봤어요. 자기를 던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근데 배우님의 답변이 이랬어요. 그 본인이 안다. 자기를 던져봤는지 안 던져봤는지. 그래서 좀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몰두하면서 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해봤던 것 같긴 해.
1: 뭔데요? 뭔데?
2: 그랬어?
0: 아니 졸작 찍을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2: 애매한가 봐요?
1: 애매한 것 같은데요 약간?
2: 그러니까
0: 다시 생각해보면은 최선을 다 안 했나 싶기도 한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또 최선을 다 했던 것 같기도 해. 뭐 아무튼
1: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완전 몰두한 그런 걸 말하는 건가?
0: 진짜 이제 항상 매사에 자기를 던져보려고요.
2: 그러니까요. 나를 던졌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고민이 원래 상업을 가고 싶었는데. 상업을 가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좀 나를 놓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계속 막 미디어로 어떤 말들을 다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지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딱 마음이 드네요.
0: 어떡해요?
2: 뭐. 가야겠다.
0: 아. 그래요.
1: 그
0: 본능을 믿어야 돼요.
1: 그쵸. 책임은 확실하게.
0: 맞아요.
2: 그럼. 아 근데 요즘 제 누구랑 다녀요?
1: 전 이게 뭐 갑자기 진지한 얘기 약간 진대 모드인 것 같아서 덧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수 조롱을.
2: 아니 누구랑 다니길래 이렇게 사람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1: 뭐가요?
0: 근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약간 여유로워지고 되게 풍요로워졌어.
1: 아 그래요?
2: 그냥 졸려서 뭐지? 지금 헛소리라는
1: 거. 아니 그건 아닌데.
0: 되게 여유로워졌어. 여유로워졌어.
2: 사람이 왜 화끈했지?
1: 그냥 누구랑 같이 다녀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2: 혼자서 수련이 된 건가?
1: 저 그냥 계속 솔직해지려는 수련을 해서 그런가?
2: 좋네요.
0: 좋은 것 같아요.
1: 좋은 것 같네요.
2: 네, 좋네요.
0: 그 솔직해지려고 하는 게 본인한테 힘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고.
1: 맞아요.
0: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거 한 번씩 하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해봅시다. 아, 여기서 그 나를 제일 사랑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다들 사랑하기만 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말이 이제 말은 쉬운데 잘 지켜지지 않으니 본인에게 본인이 힘들었을 때 보상을 줄 몇 가지를 좀 지금 정하고 그거를 다음 모임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가 봅시다. 매일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었던 날에 뭐 맛있는 거를 의식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더 건강해지려고 뭐 물을 하루 2리터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본인에게 줄 선물을 하나씩 정하고 그거를 계속 실천해 봅시다.
2: 선물? 루틴 같은 느낌인 건가요? 뭐 아니면은
0: 약간 일회성이어도 좋고 뭐 반복적이어도 좋고 그 본인을 위로해주는 행동을 하나를 합시다. 의식적으로.
2: 위로. 어려운데 예를 하나. 닉이라면
0: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진짜 힘들었던 날은 뭐 그냥 혼자 맥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난 잘했어. 난 최고야. 이걸 몇 번 외친다든지. 그 스윙스 자기암시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외친다든지.
2: 근데 닉은 항상 술 마시니까 뭐 맥주 그러면.
0: 저 요새 2주에 한 번 술 마셔요. 아 진짜로 진짜로
1: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니에요?
0: 진짜로 요새 진짜 술 안 마시고
2: 진짜요?
0: 지금 몸 장난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1: 아, 근데 혈색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0: 장난 아니에요?
2: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 건가?
1: 아, 그래서 홍조
0: 많이 없어졌지. 근데 그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와
0: 여기가 원래 항상 빨갰는데 지금 좀 덜해졌어.
1: 계속 운동하고 술 안 마시고 하니까
2: 이건 사랑의 힘인가요?
1: 기승전.
0: 근데 죄송한데 사랑은 항상 했었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2: 아니 근데 잠깐 쉬셨
1: 약간 쿨타임이 있긴 있었잖아요.
2: 잠깐 쉬셨고 네. 그리고 그전 연인과 헤어지기 전에 뭔가 그런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그런 것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0: 네네네 네,
1: 보상 뭐
0: 보상
1: 네, 보상
2: 아, 보상 제부터 얘기해봐요.
1: 보상 그러니까 약간 힘들 때
2: 선물
0: 나를 위한 선물. 아 이걸 좀 의식적으로 하나씩 챙겨주자. 아 그리고 본인을 위로하자.
1: 아 저 요즘 딱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요. 약간 힘든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근데 약간 단발성 있는 보상을 해버리면은 그냥 도파민에 노출돼버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냥 노트에다가 쭉 그거를 써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얻은 거? 내가 얻었던 거랑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쓰지는 않는데 요즘은 그냥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든 게 있어도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0: 이게 그 뭐 아무튼 힘들 때 본인의 감정을 좀 적어나가면 해소된다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천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보상.
2: 그쵸? 글을 쓴다.
1: 글을 쓴다.
2: 닉은요?
0: 전 진짜 맛있는 거 먹게요. 왜냐면 요새 진짜 의식적으로 그 단백질 한 100g 이상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운동 진짜 맨날 하고 이게 진짜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한 날 아니면은 진짜 오늘 힘들었다 그러면은 운동 안 가버리기. 저녁 맛있는 거 먹어버리.
2: 좋다.
0: 약간 이게 저한테는 좀 고생한 나에게 위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자주 이러면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거를 좀
1: 진짜 가끔
2: 요즘에 그냥 열심히 산다기보단 좀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있거든요.
0: 좋은 거예요.
1: 좋은 거예요. 그게
2: 좋은 건데.
1: 그쵸.
2: 좋은 건데 그 계속 지금 나에게 뭔가 보상을 주고 있는 느낌이라.
0: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1: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뭐 죄책감이 들어요?
2: 아니 그건 아니에요.
1: 그럼 됐죠 뭐.
2: 죄책감 들지는 않는데 그냥 선물 하나 골라보라고 했을 때 지금 나에게 계속 선물을 주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딱 선물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지키고 싶은 거를 하나 말하자면 일기를 매일매일 쓸게요. 저도 요즘 글 쓰는 거를 조금 생활화하고 싶어서 쓰고 있긴 한데 계속 놓치더라고요.
0: 아, 그쵸.
2: 그래가지고 일기 쓰는 거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선물 보상이라기보단 나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0: 좋은 것 같습니다.
1: 좋은 것 같네요.
0: 다음 모임 때는 아무튼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하나씩 더 보시고 뭐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지키면서 본인을 사랑하시고
2: 예.
0: 이게 참 어렵지만
1: 그쵸.
0: 본인을 사랑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좋다라는 홍상수 감독님의 말씀. 에이맨.
2: 오늘도 홍맨. 사랑을 얘기하네요. 이거 독부문이 아니라 사랑문이야.
1: 제 모자의 힘이 아닐까.
0: 아하, 인정합니다. 아까 뭐지? 하우스 오브 낭만?
1: 네.
0: 샤라투 하우스 오브 낭만. BPL 주세요.
2: 하우낭 하우낭. 자.
0: 자, 그러면 오늘은 홍상수 감독님의 그녀가 돌아온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닉이었고
2: 캐럿이었습니다.
1: 잭도 있었습니다.
2: 죄송.
0: 도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행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꽃구경, 푸른 바다, 맛집, 연인, 그리고 해외여행 등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학식보다 여행을 더 사랑하는 젊은 청춘 모셨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우! 우렁. 우렁.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회장 신동윤입니다.
0: 네, 신동윤님 반갑습니다.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부회장 진지혜입니다.
0: 네, 진지혜님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부원 송현호라고 합니다.
0: 송현호님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부원 박재희입니다.
0: 네, 박재희님 반갑습니다. 자, 학식보다 여행을 더 사랑하는 젊은 청춘.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3: 네, 적정한 표현이었고, 솔직히 이제 시험 기간에도 여행 계획 먼저 세우는 친구들이 길동아리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학식도 물론 좋아하지만,
0: 네.
3: 새로운 지역의 풍경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만나는 순간이 더 설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준비네요. 얼마만큼
3: 감사합니다.
0: 준비를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3: 아, 네,
0: 네,
3: 맞습니다.
0: 방송을 위해서.
3: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원고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전주대 학식 요즘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식? 학생 식당마다 다른가요? 가격대가?
2: 네.
3: 네,
0: 아, 달라요?
2: 네.
0: 어떻게?
1: 보통 한 8,000원에서 9,000원? 아니면 싸게는 7,000원도 하는데
0: 응.
1: 요즘에 또 1,000원에 아침
0: 아, 맞아. 예.
1: 담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오전 10시 반까지인가 아마 1,000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0: 아침
1: 준비되어
0: 식사
1: 있더라고요. 네,
0: 학생
1: 맞아요.
0: 식당에서?
1: 네.
0: 그 외에는 7, 8천 원 또는 9천 원이요?
2: 네.
0: 그럼 저렴한 건
2: 네,
0: 아니잖아요.
2: 비싸요.
0: 대학생
1: 아, 근데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저희는 자주 먹는 편입니다.
0: 아, 그래요? 계속
2: 저는
0: 학교
2: 아니에요.
0: 측 편을 드시고 계시는데.
2: 저는 아니에요.
3: 먹는 걸한 번도 못 보게 되실 거예요.
0: 아,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때 2천 원, 3천 원 정도 때였거든요.
2: 대박.
0: 근데 지금은 7천에서 9천 정도까지 한다.
2: 네.
0: 맛은 그럼 어떻습니까? 회장님께서 뭐 퀄리티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2: 맛은 있어요.
0: 맛은 괜찮아요?
2: 네.
0: 아니 뭐 이렇게 불만 있으신 것 같아요?
3: 아니,
0: 저기
3: 맛은 있는데,
0: 송현우님?
3: 네, 맛은 있는데,
0: 네.
3: 솔직히 그 돈이면, 그, 다른 식당 가서 먹는 게,
0: 아, 밖에 있는 식당
3: 네,
0: 가서
3: 구정문에 가면 또 식당이 많아가지고.
0: 아, 그렇죠. 전주대 구정문 쪽에는 저기 식당가
3: 네.
0: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식사를 학교 안에서 많이 한다 또는 밖에서 많이 한다. 되게 어느 편이세요? 주로 식사하시면은 내부는?
2: 밖에서.
0: 아, 부회장님 밖에서.
2: 네.
0: 회장님은?
1: 저는 그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학식 위주로 먹는
0: 학식
1: 편입니다.
0: 위주로 캬, 이사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교수님이랑 좋은 이야기로 네 송현우님은
3: 저도 함께 학식을 먹는 편이어서
0: 아니 아까 밖에서 드신다고 했잖아요.
3: 밖에
0: 드시는
3: 음식을
0: 편이다.
3: 네, 더 좋아하지만 학식도 많이 먹는다 그만큼.
0: 네 제이님은 어떠세요?
4: 아, 저는 학교에서 많이 먹어요.
0: 학교에서 그럼요. 뭐 이게 가격을 떠나서 자기 입맛에 맞아 찾아 떠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3: 맞습니다.
0: 자, 라디오 방송 다 처음이신가요?
2: 네.
0: 네분 모두?
2: 네.
0: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2: 이렇게 정식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 사실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무엇보다 진행자님께서
0: 네.
2: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0: 네.
2: 금방 적응된 것 같습니다.
0: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전주에 살고 있는 전주인이잖아요. 맞죠?
2: 네.
0: 전주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각자 한번.
1: 아, 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처음에는 학교만 왔다 갔다 했는데, 길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버스 노선도 익숙하게 되고,
0: 네네.
1: 그리고 친구들보다 맛집도 많이 알게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0: 원래 고향이 알아보니까 저기 서해안 바닷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대천의 자랑.
0: 대천.
1: 예.
0: 대천의 자랑? 아, 본인이 지금 대전 잘 행하고
2: 대전의 물개세요, 물개.
0: 대전의 물개. 아, 네, 수영 잘하세요?
1: 아, 좋아합니다.
0: 아, 네. 대천이 고향이니까 바닷가 쪽이면 뭐 수영 기본 아니겠습니까?
1: 오,
0: 대천. 맞습니다. 전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3: 맞아요, 네, 맞아요.
0: 호응 좀 해주세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 대천이 고향이시고 전주는 3년. 자, 성현우님은?
3: 저는 이제 전주 토박이.
0: 토박이.
3: 네, 21년 정도 됐습니다.
0: 살고. 21년 정도. 네. 어디 다른 지역은 가보진 않으셨고.
3: 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0: 그러면 학교만큼이라도 혹시 다른 지역 좀 가고 싶다 그런 욕심 없으셨어요? 욕구? 아니,
3: 전주가 너무 좋아서.
0: 너무 좋아서.
3: 떠나고 싶질 않았어요.
0: 아, 정말?
3: 네.
0: 이야, 예양인이다. 그렇죠?
3: 네.
0: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죠?
3: 진심입니다.
0: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주에만 있는 건 아니죠?
3: 아, 네, 아닙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부회장님.

0: 제주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먼저.
1: 아, 저는 전주에 살아보면서 그 도시의 분위기가 참 좋다고 느꼈어요. 그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 않다랄까?
0: 아.
1: 네, 바쁜 하루 끝나고도 약간 조금만 걸으면은 약간 아늑한 골목도 있고
0: 네네.
1: 아니면 뭐 예쁜 카페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약간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슬로우 시티라고들 많이 말씀해 네,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느림의 미학?
1: 네.
0: 그런 건 전주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말씀 감사합니다. 송현우님은?
2: 저는 이제 송천동이라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0: 네네.
2: 송천동에 가면 이제 또 에코시티에 오. 세병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0: 그렇죠.
2: 거기가 이제 또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 연인들끼리도 많이 가고 데이트의 코스랄까
0: 네.
2: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여자친구 있으세요?
2: 아, 네, 있습니다.
0: 오, 그럼 그 여자친구분 같이 저기
2: 네.
0: 저기 호수 걷는단 말씀이시잖아요. 세병호.
2: 아, 네, 맞아요.
0: 혹시 그 여자친구분이 이 안에 있는 같이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2: 아, 있을 수도 있죠.
0: 아, 그래요?
2: 네.
0: 궁금하네.
2: 아,
0: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 아, 그럴 수도 있죠.
0: 아, 근데 보세요. 근데 설마 1학년이고 전주 온 지 세 달밖에 안 된 분하고 사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 부회장님. 제가 이따 노래 나갈 때 한번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2: 아, 네.
0: 자, 부회장님.
3: 네, 저는 이제 김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전주를 좀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항상 놀면서 느낀 게 어느 식당이나 들어가도 당식이 맛있더라고요. 김제도 약간 맛있는 편이긴 한데
0: 네.
3: 전주만큼 약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맛의 고장이라는 말이 정말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0: 전주 음식이 맛있다.
3: 네.
0: 네. 박재희님.
4: 저는 약간 그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0: 네.
4: 그런 뭔가 옛날 분위기가 나는 그런 가게들이나 거리들이 많아서 제가 고흥에서 왔지만 그런 곳 가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부회장이 뭐 온고 좀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빠뜨리신 거 있으세요? 그대로 담아내는 방송.
3: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네. 그 원래 여기 써있던 그 원고에 써있던 내용이 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킬하셔가지고.
0: 아, 괜찮아요.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3: 네,
0: 그렇죠?
2: 출연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0: 제이님이 그러니까 제이님이 당황하셨겠다.
3: 네, 많이.
0: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들 잘해주셔가지고요. 준비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겨울 혹한에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외국인 12만 6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0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6: 한옥마을 하면은 한복이 유명한 것 같은데 한복을 입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또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5: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지구와 남부시장과 전락하명, 객사 등 원도심 역사도심지구가 대상입니다. 전체 특구 면적은 1.7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240개 크기입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규모를 객관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과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지능 계획을 세워 전북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타당성 등을 인정하면 이르면 올해 말쯤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옥마을 야간경관을 새롭게 꾸미고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 관광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전주대 대학생이자 여행동아리에서 재미있게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대학교 여행동아리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가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동아리 가입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여행 동아리 길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0: 저희 동아리 이름이 길이에요. 길은 이제 단순히 경로나 이제 도로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나만의 길, 그리고 여행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라는 전공을 살려서 단순히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고 서로 나누는 여행을 추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자랑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그 대학생 동아리라고 하면 다들 이제 돈이 어디서 나냐, 돈이 많이 없을 텐데 여행을
1: 그렇죠.
0: 어떻게 가냐 하는데, 저희는 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요. 달마다 회비를 걷기도 하는데, 우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지원금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학교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한가득이라 좀 고되긴 합니다. 예, 그래도 통과되면은 꽤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 관련 공모전에도 도전을 하는데요. 여행 기획안을 짜거나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데,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상금이 들어오면 그게 곧 여행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여행을 다니기 위해 여행 관련 공모전 등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또 길이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길이라는 단어는 혹시 선배님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길.
2: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위에 선배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창단 몇년 정도 됐나요? 지금 생긴 지가?
0: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 아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0: 정확히
1: 자화자찬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회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0: 아, 기억났습니다. 정확히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1: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행 공모전에 이제 응모해서 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부원들이랑 같이 여행 경비 하는 데 쓰고.
0: 네.
1: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안에는.
3: 아, 네, 그쵸.
1: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여행 동아리냐? 가입한 계기 정말 궁금합니다.
3: 저는 이제 길 동아리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1학년 때 입학을 하고서 OT를 갔는데,
1: 네.
3: 이제 그때 여러 동아리들 소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한 4개 정도 소개를 들었는데, 이제 길 동아리를 가장 먼저 알게 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기도 했고, 이제 분위기란 그길 동아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 보여서 이제 제 머릿속에 인상이 깊었기도 하고, 이제 뭐 단순히 친목만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이제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기도 했습니다.
1: 네.
3: 또한 그리고 여행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공모전을 참여하거나 서포터즈 활동 같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좀더 매력을 느껴서
1: 네네.
3: 단순한 여행 동아리가 아니라 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한 여행만이 아니라 뭐 공모전에 이렇게 응모하는 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3: 아, 그쵸.
1: 그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3: 네.
1: 또 혹시 그 외에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길 말고.
3: 그 이제 뭐
2: 저희 그 학과 안에 마컵실이라고 해가지고
1: 네네.
2: 비행기 안에 모양을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강의실이
1: 아,
2: 있거든요.
1: 스튜디오 같이 그렇게 승무원 체험하기 위해서?
2: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아직 입학하지 아니 그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1: 네네.
2: 캠퍼스 진로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 학과에 와서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1: 네네.
2: 알려주는 대표적인 동아리로 스카이메이트가 있고,
1: 네네.
2: 그리고 택 동아리라고 해서 투어리즘 잉글리시 클럽이라고
1: 네.
2: 이제 영어 중심으로 뭐 봉사를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조금씩 알려주는 동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벤트 프로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1: 네네.
2: 그 동아리는 이제 흔히 이프로라고 하거든요.
1: 네.
2: 뭐 여러분들의 이프로를 채워주겠다 이런 의미를
1: 음료수가
2: 가지고,
1: 생각나는
2: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행사나 공모전 혹은 뭐 플로깅 활동이나 뭐 자연을 좀더 추구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길 동아리가 인기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1: 네.
2: 그런 인기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안에서.
1: 자, 박수.
3: 와.
1: 역시 부회장님. 부회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부회장님?
0: 맞습니다.
1: 네,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부회장님은 왜 지금 여행 길동아리에 가입해 계세요?
2: 저요? 아, 저는 사실 작년에 학생회 활동을 해가지고 좀 바빠서 동아리를 좀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딱 2학기 들어가는 딱 그 방학 기간에 네. 이제 회장님과 길동아리 안에서 리빙랩이라는 김제 약간 발전, 노후화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네.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길동아리 이제 회장님께서, 아, 지혜야, 너 내년에 부회장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지만, 또 선배님들이 워낙 좋으셔서 네.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동아리라면 부회장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회장님과 한번 활약해보기 위해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들어왔어요.
1: 스카우트 당했다.
2: 네네.
1: 인재를 알아보고. 그렇죠? 회장님 맞죠?
0: 네, 진짜 인재.
1: 부회장감으로.
0: 너무 훌륭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박재희님.
4: 네. 그 OT 때랑 그 개강총회 할 때 지혜 언니랑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 언니가 저를 진짜 너무 잘 챙겨주고 제가 약간 낯가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제이야 너도 말해봐 이렇게 해주고 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첫인상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언니가 OT 때 그 동아리 소개를 했거든요.
1: 네.
4: 그래서 나를 저렇게 잘 챙겨주는 언니가
1: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4: 동아리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입하게 됐습니다.
1: 신입생이고 1학년이면 정말 선배 가깝게 좀 챙겨주고 하는 선배 보면 정말 고맙지 않나요?
4: 그럼요.
1: 신입생한테는 정말 선한 선배,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소 여행을 좋아들 하셨는지, 아니면은 여행 뭐 아예 뭐 제가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동아리 오고 나서 동아리 영향으로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란지.
2: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게 된 편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주말 부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는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타지로 여행을 다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한 좋은 추억들이 쌓였고, 그 경험들이 여행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전주대학교 여행동아리 길을 만나면서 그 여행의 대상이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친구들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 같습니다.
1: 부모님과 그런 어렸을 때부터 여행 많이 다니셨네요.
2: 네네.
1: 그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하던데.
2: 네, 그런 부모님과 것 같아요.
1: 여행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2: 네.
1: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 입구 들어올 때 아우라가 남달랐다니까.
2: 아, 진짜요?
1: 네.
2: 뻥 아니죠?
1: 진심입니다.
2: 엄마 그렇대.
1: 아니, 말씀도 해주시는 게 보니까 좀 선한 영향력 있으신 것 같아서.
2: 네,
1: 회장님 맞습니까?
0: 뒤에만 보면은 웃음꽃 집히죠.
1: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0: 맞아요, 정말 맞아요.
1: 그러셨군요. 다른 분은 또 어떠세요?
0: 저도 뭐 여행을 진짜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뭐 자주 이렇게 여행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동아리 영향이 있다면. 그 제가 진짜 P100%거든요. MBTI P100%에서 계획이 진짜 없는 편인데
1: 네네.
0: 이 동아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여행에 가기 전에 이제 맛집 뭐 검색도 해보고 경로도 검색해보고 이런 약간 계획적인 여행을 다니게 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살짝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지혜야 우리 산 한번 탈까?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데.
1: 즉흥적으로?
2: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당황했지만 그러다 또 어떤 부원이 저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아 그럼 배드민턴을 치고 산에 타러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계획 중이 있습니다.
4: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왜냐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잠이 많아가지고
1: 네.
4: 뭔가 주말이나 이런 쉬는 날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은 조금 귀찮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막상 가면 너무 재밌게 놀고, 또 어떻게 대학 와서 여행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으니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보다는
1: 길 동아리가 좀 그 제이님에게는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좀 바뀌게끔 하는 영향력이 있긴 하네요.
4: 네.
1: 현우님은?
3: 저는 여행을 이제 환장하죠. 오. 그래서 이제 여행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고, 원래도 이제 여행을 좋아했지만, 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군대에 있어가지고.
1: 아, 나이대가 그런 나이니까. 네.
3: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여행 동아리에서만 네. 여행을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군대 여행 언제 가세요?
3: 아, 군대는 이제 계획이 없어가지고 아직.
1: 근데 가긴 가셔야 하는 거죠?
3: 아예 안 가도 됩니다.
1: 어, 왜요?
3: 저 그 이제.
1: 아, 개인정보라 말씀 안 하셔도 되긴 네, 하는데.
3: 이거 개인정보여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첫 방문했던 뭐 동아리방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아리 선배일 수도 있고 첫 분위기 좀 어땠어요? 내가 가입을 하기 전 또는 가입하고 나서 만났을 때 이런 분위기. 네.
4: 아,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이니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처음 선배들 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밝고 이제 활기차서 아, 내가 이 동아리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봤던 동아리 선배가 아까 말했듯이 지혜 언니였는데 이제 딱 지혜 언니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밝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예, MT가 되게 기대됐던 것 같아요.
1: 오.
4: 또 여기 모여 있는 세 분이 네. 저 동아리 면접관이셨는데.
1: 오, 아 면접도 있어요?
4: 네. 제가 면접 진짜 싫어하거든요.
1: 아 동아리 없으면 면접이야.
4: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막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네. 이제 막상 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들끼리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도 치고 저한테도 재밌게 말해주시고 막 주량이나 주사도 물어보시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네.
3: 저는 처음에 딱 왔을 때 면접을 이제 그 들어갔는데 남자 세 명이서 있었거든요.
1: 네. 근데 너무 건조하다, 그죠?
3: 아니 건조한데 시대가 달랐어요.
1: 건조한
3: 면접. 네, 저는 작년에 면접을 봤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살짝 들어갔는데 좀 이제 그 아우라가 느껴져서 살짝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셨고, 근데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다 이제 친해지니까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셨구나.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이제 동아리가 운영이 되구나.
1: 그래요.
3: 크게 느꼈습니다.
1: 1부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4: 네. 네.
1: 신청해주신 곡도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곡 여행하면 떠오른 노래 바로 이 노래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혹시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추천하게 된 이유는 제목 그대로 여행 이라는 제목처럼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길동아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여행 갈 때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 또는 돈이다. 어느 쪽이세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돈이 조금 더 이제 큰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차표나 뭐 숙박비가 나오고 식비까지 생각하면 여행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부담이 되거든요, 대학생에게는.
1: 네네.
3: 특히 그리고 대학생은 이제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행 경비 자체가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지역으로 짧게 다녀오거나
1: 네.
3: 비교적 이제 저렴한 숙소를 활용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 대학생 여행이란 이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비싸게 가느냐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요즘 필수예요? 대학생 알바? 그럼요. 알바 어떻습니까? 지금 알바. 아르바이트.
2: 필수적으로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어떤 혹시 아르바이트들을 하고 계시나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기 중에는 또 약간 제가 부회장 길동아리에서만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서포터즈나 아니면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방학 때 약간 네. 확 땡겨서 이제 돈을 딱 모아놓은 다음에
1: 야무지게
2: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쓰고 다시 또 방학 되면 열심히 벌고 약간 이런 개미 같은 약간
4: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진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1월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 겹치지 않는 시간대인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저녁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좀 모자르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2: 브런치 카페, 양식집 이런 데서 서빙. 하는데 저도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1: 시간이 적다는 게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얘기.
2: 버는 돈도 적고.
1: 아니 더 많이 하게 안 해줘요?
2: 아직 제가 그런 걸 말할 짬이 아니라서.
1: 익숙해지면 시간을 좀 더 늘려 나가지 않을까요?
2: 네. 그렇죠.
3: 네, 저는 이제 근데 저는 학교랑 집 쪽이랑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집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확 땡겨놓고 평일에는 좀 편하게 학교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1: 그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시는 모양이에요?
3: 네.
1: 네, 참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0: 네.
1: 네. 네. 그러면 동아리의 여행지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 연 몇 회 이렇게 가자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요?
2: 너무 까먹었어요.
4: 저희는 그 MT를 포함해서 한 1년에 4회 정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1: 정기 여행?
4: 네, 맞아요. 그 방학 때 집중적으로 다니고 학기 중에도 짧은 당일치기 여행도 가긴 하거든요.
1: 네, 네.
4: 근데 여행지 선정은 그 저 혼자 우리 이번에 여기 가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회장 자리를 오래 못
1: 그렇죠 위태위태 해야죠.
4: 그래서 이제 동아리원 저는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1: 아 투표로.
4: 네네.
1: 여행지가 이제 저기 후보지가 있을 테니까.
4: 네 각자 이렇게 정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잘 뭐 깔끔한 곳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정해 보는데요. 그래서 선정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아까 현호가 말했다시피 그 저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네.
4: 예, 그래서 이 현실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통장 잔고랑 이제 상의를 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있어서. 네,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1: 네.
4: 이동하는 데만 하루가 다가버리면 여행을 그 즐길 시간이 없다.
1: 그렇죠.
4: 보니까
1: 네네.
4: 이제 전주에서 근접한 곳 위주로 선정하고 생각보다 교통비도 많이 들거든요.
1: 그럼요.
4: 네, 그래서 강원도나 부산은 이제 그림의
1: 떡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다양성입니다. 이제 바다만 가거나 도시만 가거나 뭐 하면은 또 거기 이런 소리 나와서 네, 그래서 한 해 이제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뭐 도시도 가고 이렇게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4: 사실 그냥 제가 약간 꽂히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밀고 가긴 합니다.
1: 투표는 하되
4: 네, 하긴
1: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4: 그죠 약간. 이제 눈 감고 손들라 하면 누가 하는지 다 보고 막 이런 장난입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 투명하게. 네. 투표는 당연히 뭐 비밀 투표겠죠?
4: 당연하죠.
1: 뭐 달라요? 뭐 다른 게 있어요?
2: 아니 뭐 그 카카오톡에 투표하기가 있어가지고
1: 아~
2: 그게 이제 익명으로 하냐 실명으로
1: 아~
2: 하냐긴 한데
1: 그 차이일 뿐.
2: 네, 그냥 익명으로 해서 뭐 너 여기 가고 싶냐 저기 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행지를 가다 보면 정해져서 갔어요. 그럼 또 먹을 것도 많잖아. 근데 또 볼거리도 많네. 근데 또 놀거리도 또 많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무슨 예산은 또 정해져 있고 아 우리 이번에 그냥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번엔 그냥 놀 거 위주로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게 부딪히면 어떻게 조정을 좀 하시나요?
4: 그 셋이 동시에 부딪히면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 네.
4: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저희 동아리에서 제일 자주 일어나는 충돌이 뭐 약간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액티비티파 그리고 약간 감성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1: 아~
4: 감성 사진파가 있는데요.
1: 네.
4: 이게 실제로 통영 여행에서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1: 오, 통영 네네. 좋죠. 응.
4: 저희가 이제 학과 전체에서 그 길동아리만 간 게 아니라 학과 네. 전체에서 관광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답사를 가기도 하는데 그때 통영을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1: 네.
4: 이제 통영에 어드벤처 타워라는 이스트림 네. 레포츠 시설.
1: 그 타면서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4: 어, 네, 이거. 맞아요.
1: 타면서 내려오는 거.
4: 네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통영 거리가 엄청 예뻐요. 벽화 마을도 많고.
1: 맞아요.
4: 네, 골목골목 감성이 넘치는데. 이제 감성파 친구들이 이제 골목에서 사진을 찍자. 원래는 이제 택시 타고 바로 어드벤처 타워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였는데.
1: 네네.
4: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러면. 골목도 이제 즐기고 이제 어드벤처 타워도 갈 수 있는지 걸어서 가자. 네, 걸어서
1: 두 군데를 다 하자.
4: 네, 네. 어드벤처 타워를 가자고 했는데 이제 가는 데만 1시간 반 걸려서 그래서 걷고 또 걷고 사진 찍고 또 찍다가 다들 이제 근처까지 도착했는데 방전이 돼서 결국에 이제 택시 타고 그냥 복귀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들어주는 척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하나는 못하게 되는 약간 그런 그림이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불만이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약간
1: 그런 게 합니다. 많겠네요.
4: 네.
1: 근데 또 사진 쪽이세요? 아니면 저기 액티비티 쪽이세요?
2: 저요?
1: 나머지 세 분은?
2: 저는 액티비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액티비티 쪽.
2: 네.
1: 현우님이랑 제이님은?
2: 저는 사진.
1: 사진?
2: 네.
1: 예쁜 벽화마을 그런 데서 사진 찍는 거.
2: 네.
1: 현우님도 액티비티 같은데?
3: 아,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다수의 의견에 존중을 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1: 아,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3: 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네 번째 여쭤볼게요. 여행을 이제 준비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여행 중일 때 힘들었던 에피소드 또 즐거웠던 에피소드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2: 네.
1: 좀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했다시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역시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MT나 여행을 기획할 때 회장이나 부회장 입장에서는 부원들이 비용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때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사비를 쓰면서까지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번에 이제 MT 여행에서 이제 회장님께서 무려 13만 원을 사비로 태우셔가지고
1: 스폰.
2: 네. 그래서 이제 부원들이 3만 4천 원 가격에 갈 수 있도록 1박에 네, 그렇게 열심히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모두의 만족을 맞추는 이 가장 어려운데,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갈지, 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또 어떤 활동이나 게임을 할지 하나까지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부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까 진행자님께서 일찍 눈치를 채셨다시피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회장님이나 저처럼 이제 동아리 안에서 커플이 탄생하는 이른바 꽈시시 같은 일도 생기고요.
1: 잠깐 아까 아니, 현우님 얘기였잖아요.
2: 제 남자친구고 이제 여기 회장님도 동아리 안에서 이제 부원과 꽈시시가 탄생해서
1: 그럼 제이님이 싱글이시고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부회장님이 3학년이라고 하시던 거예요?
2: 전 2학년.
1: 2학년이고 현우님도 2학년.
2: 네.
1: 두 분이 커플이란 말씀이세요?
2: 네.
1: 아, 두 분이서 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쁜 사랑하십시오.
3: 회장님도 또 계시거든요.
1: 왜 같이 안 오셨어요?
4: 자고 있습니다.
1: 아, 같은 부원인데 네. 함께 왔으면 정말 대박이었겠다.
2: 제이가 외로울 뻔했는데
3: 또 회장님이 또 자고 있는 사람도 깨우긴 좀 그래서 혼자 오셨다고.
1: 배려하는 회장님.
3: 네.
1: 배려와 희생.
4: 네. 항상 덕목이죠, 회장.
1: 그럼 부회장님 저기 여행 동아리에서 만나서 이제 사귀시는 거죠?
2: 네. 근데 이렇게 좀 겹쳤어요, 사실. 같은 과하고 또 같은 학년이라니까.
1: 아, 그러네요.
2: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MT 때 저희 이제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먹다가 분명 고기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고기가 갑자기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2: 알고 보니까 같은 장소에 다른 학교도 MT를 와 있었는데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다른 학과 학생분들이 저희 고기를 본인들 고기와 헷갈려서 가져가셨던 거예요.
1: 헷갈릴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약간 좀 한잔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1: 같이 어울려서 먹은 상황이 모를까
2: 테이블이 좀 겹쳐가지고
4: 저희가
1: 그래도
4: 그 고기 질이 진짜 좋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4: 그 훔쳐가면
1: 그러지 않았을까요? 암만 어떻게 헷갈릴 순 없어.
2: 그렇죠. 근데 또 팩도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엔 상당히 당황했지만 상황을 잘 정리해보니 이미 다 드신 상태였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멋있게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상황을 딱 설명하시고 저희 고기 다 드셔버리셨다. 고기 내놓아라. 이렇게 딱 진짜로 고기를 받아오셨습니다.
1: 오, 그분들의 고기를?
2: 네네. 이제 먹으면서도 근데 아, 우리 고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같은 도나 시에 있는 대학인가요? 다른 타지역 대학인가요?
2: 전북대였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에요?
1: 이미 나와버려서 이미 나와버려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대로 담아낼지 편집을 할지는 제이비라는 얘기잖아요.
2: 네네.
1: 아, 제이비가 고기를 가져가 버렸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재미이면 재미잖아요. 그렇죠?
2: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여행을 통해 나에게 변화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5: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되게 유연해진 것 같아요. 뭔가 길을 잃는다거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대로 안 풀리는 상황들이 올 때 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여유가 생긴 것 같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는 계획대로 안 풀리면 좀 불안하고 많이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 안 풀리는 것 또한 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1: 그렇죠.
5: 이것도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겠지.
1: 그럼요.
5: 하면서 좀 웃어 넘길 수 그러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가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가는 여행 기분 좋게 다녀오면 좋잖아요.
1: 그럼요.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일상에서도 좀 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럼요. 저희가 말보다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애 조사님들도 지행 합의를 말씀하셨잖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여행가요. 그렇게 지금 제이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거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
5: 네.
1: 그러니까는 여행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하지만 그들보다 나는 앞서 있다.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 그렇죠.
1: 훌륭하십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4: 저희가 작년에 그 공모전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지역 그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쇼폼 만들기 이런 제작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4: 그런 가서 거의 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런 쇼폼을 제작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 찍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쇼폼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네. 약간 릴스나 이런 거. 근데 보니까 저희가 가로로 찍었더라고요. 영상을 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1: 화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네.
4: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짜 고난이 좀 있었거든요.
1: 재밌다, 재밌다.
4: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전에 좀 진짜 좀 잘 준비하고 가자. 이런 좀 변함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3: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자고 끝이었는데 이제 또 여행 동아리에 들어와서 학과 사람들과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저에 대한 여행에 대한 발전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야 되구나.
4: 그 어떤 발전?
3: 단순히 이제 뭐 좋은 숙소를 가고 그런 것만이 아닌 관광을 하고 관광도 하고 이제 뭐
1: 편집할까요?
3: 말 그대로입니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활동이 좀 더 저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1: 나 자신의 내면 세계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3: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3: 네, 그 말이 밖으로 안 나왔어요.
1: 그렇죠. 제가 정확히 찝었죠.
3: 네.
1: 네. 아, 현우님이 생각이 깊으시다니까요.
3: 감사합니다.
1: 네. 부회장님은.
2: 네, 저는 그 혹시 핑거 프린세스라는 말 아세요?
1: 핑거 프린세스.
2: 네.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네. 이제 옆에서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카페를 가려면 카페 어디 갈 거야? 물어보면 친구가 옆에서 쳐다보고 그럼 거기 몇 시에 연대? 하면 친구가 쳐다보고 하니까 저는 질문만 하고 찾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단어를 몰랐는데 대학교 와서 야, 너 핑거 프린세스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친구가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 잠깐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런 여행을 하다 보니 또 부회장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찾아보고 이런 게 좀 늘어지지 않나. 그래서 뭐 가족여행 가거나 하면은 이제 친구나 여행을 다 같이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1: 조금 그런, 나서서 본인이
2: 네,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1: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주제 해보겠습니다.

0: 네, 신청해주신 곳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왔습니다. 자, 즐거운 청춘을 보내고 계시는 전주대학교 여행 동아리 길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여행과 전주입니다. 만약에 타지역 친구들에게 전주 소개한다면 먼저 데려가고 싶은 곳과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타 지역 친구들에게 전주를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능하다면 그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주는 단순히 전통과 음식의 도시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제는 이제 독립영화나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처럼 변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할수 있는 행사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전주를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나 그 예술을 접할 수 있는다는 점이 큰 매력인데 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은 평소에 이제 비교적으로 여유롭고 차분한 도시의 분위기지만 영화제 기간이 되면 이제 활기하고 이제 창의적인 에너지가 더해져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친구들에게 전주를 소개할 때 이제 전주의 전통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화 도시 전주라는 인상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주 국제영화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전주 국제영화제 좋죠. 그렇죠?
2: 저는 전라북도 이제 전북현대.
0: 전북현대
2: 네, 축구가 또 유명하잖아요.
0: FC 예
2: 네.
0: 승리하라 전북
2: 맞아요.
0: FC
2: 알레.
0: 예
2: 네, 약간. 네.
0: 알레 알레오 알레 알레 아 제가 팬이어서
2: 아, 진짜요?
0: 알레 예
2: 그래서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약간 좀, 너도 축구 한번 봐봐라.
0: 경기 있을 때
2: 네, 이렇게 해서 저 원래 고등학교 때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0: 네
2: 제 친구가 진짜 광팬인 애가 있었어요. 전북현대 광팬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전북현대를 보기 시작되었고, 그런 것처럼 약간, 너도 한번 봐봐. 약간 이렇게 대학교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야구하고 농구가 저 멀리 갔기 때문에
2: 네.
0: 축구만큼 지켜야겠죠?
2: 그쵸.
0: 네.
3: 덕진 호수 다들 아시죠?
0: 덕진 호수라 하면 저기 말하시나요? 연꽃 있는데?
3: 예, 맞습니다. 거기만큼 뛰어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2: 뛰어나.
3: 밤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 여자친구 생기는 게 무조건 100%
0: 밤 감성 좋습니다, 거기.
3: 맞습니다.
2: 선배님, 거기서 생겼어요?
3: 아, 그썸탈때 이렇게.
0: 썸탈 때.
3: 맞습니다.
0: 야경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최근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불, 이렇게 다리 새로 만들어가지고 불 들어온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호수로 표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연못. 네. 아, 근데 바라보는 내 마음이 호수같이 느껴지면 호수지 뭐.
3: 진짜 따뜻한 말씀이시죠.
0: 그죠? 네. 훌륭하시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회장님.
3: 감사합니다.
0: 제이님은.
4: 저는 아직 전주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4: 전주를 잘 모르는데, 잘 모르니까 전주대학교에 데리고
0: 네.
4: 오죠.
0: 아니, 저기 캠퍼스 넓고 한
4: 그럼요.
0: 바퀴 뺑 산책하고 둘러만 봐도 좋잖아요.
4: 그럼요. 저희 분수대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대학교에
2: 귀여워.
0: 분수대가 있어요? 아니,
4: 그럼요.
0: 어떻게 대학교 캠퍼스에 분수대가 있을 수 있지?
5: 말도 안 돼.
0: 그러니까요. 훌륭한 친구. 대단하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4: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주 시민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혹시 여행지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 갔다 왔는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2: 저는 이제 여행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해외여행도 정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처럼 여행 선택지도 많고 취향도 다양해진 초개인화 시대에 오히려 멀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천천히 쉬는 여행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껴서 여러분들께 전라남도 담양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소세원.
2: 그쵸. 담양은 이제 제가 한번 여전히 가족들이랑 갔는데, 화려한 관광지라기보다는 그냥 걷고 쉬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오히려 대나무 숲 사이를 걷는데, 뭐 오히려 좀 시끄러운, 저희 가족이 좀 시끄러운 편이어가지고, 저희 가족만 가장 시끄러웠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특별한 일정 없이도 공간 자체가 주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여행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네, 뜨거운 여름에 갔었는데 대나무가 많으니까 네.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2: 그렇죠.
0: 중록원 소세원 맞나요?
2: 그 무슨 메타색
0: 메타세콰의 길도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추천하고 싶은 거 회장님의 마음속?
3: 아 저는
0: 회장님의 마음속으로 여행지를 추천합니다.
3: 다 들어오세요.
0: 전
3: 충청남도의 대천.
0: 대천 그럼요.
3: 추천드립니다.
4: 저는 대천. 전라남도의 고흥 추천드립니다.
0: 고흥도 한번 가보셔야 돼.
1: 전주가 짱입니다.
0: 김제도 있고.
2: 네, 김제는 김치 제육이어가지고.
0: 네, 자 그럼 이거 여쭤볼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 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행 이야기 말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또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대학생으로서 자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그 요즘에 저희 또래분들을 보면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학점이나 스펙, 취업, 미래 걱정 등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얼굴 보면 다들 뭔가 무거운 걸 예,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여행 가면 가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버스를 놓치거나 맛집이 문이 닫거나 아니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렇게 틀어진 순간에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를 놓쳐서 기다리다가 동네 할머니랑 대화도 하고 맛집 문이 닫혀서 들어간 이제 허름한 식당이 이제 인생 맛집이 되기도 하고 저 인생도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저는 또래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 그 무거운 짐 잠깐 내려놓고 아무 계획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세요. 그게 여행이든 동네 한 바퀴든 카페 한 곳이든 이제 저희 동아리 이름처럼 여러분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빛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야. 박수.
3: 와, 울어.
0: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분.
2: 네, 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2: 자, 이렇게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 약간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절대 의심치 마세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민만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뭐 슬플 때 슬픈 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슬프면 그냥 펑펑 우시고 기쁘면 그냥 엄청 웃으시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1: 좀 짧게 해도 되나요?
0: 네, 그럼요.
1: 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0: 연애도 화이팅.
1: 화이팅.
0: 제이님.
4: 아 저 사실 현우 선배님이 하시려던 말 한 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뺏겼는데 저도 지금 1학년, 아직 1학년이지만 예, 과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알바도 하고 이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모두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화이팅! 화이팅!
0: 네네네 화이팅!
4: 아니 선수 뺏겨가지고
0: 화이팅! 네 아니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여행을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여행동아리 길 회원님들과 함께하다 보니 이제 마치할 시간 됐습니다.
3: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We are the world.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대 여행동아리 길 부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햇살에 녹아드는 따뜻한 눈부심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사계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 계절이 되려는지. 시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도 날씨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네, 이번엔 꽤 오랜만에 돌아왔죠. 아, 저번 라디오를 휴방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 막 2026년에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새싹을 피우던 꽃이 조금씩 머리를 내미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어느새 어렵고 더디던 환경을 지나 어여쁜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정말 운이 바뀌는 시기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 연도에는 참 이상하게 머리도 안 되고 가슴 한 켠이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일이 들어오고 분명 고난이 있긴 했으나 여름쯤 다가오니 환경이 좋은 환경들로 꽉 차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이 바뀌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 사실 2026년부터 일이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제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밉고 또 싫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제가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도망칠 수 없는 거 즐겁게 임해야겠구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해내야겠구나. 내 건 내가 지키자 싶더라고요. 아, 그 이후부터 일부러 주변 환경도 좀 꿈을 꾸는 환경으로 바꾸고 저도 더 나아가 보려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보니 결국은 여름쯤에 어여쁜 꽃이 하나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제 이야기 살짝 내려놓고 그럼 제가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들었던 행운의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네, NCT UC의 스테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NCT UC의 Steady 듣고 왔습니다. 사실 아마 이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가 끝나가면서 혹은 새해 시작으로 이미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어여쁜 꽃씨를 아직 피우지 못하신 분이라면 또는 2025년의 저처럼 이상하게도 올해가 어둡고 긴 터널 같으신 분이라면 저의 운을 같이 나누어 드릴 테니 조금만 버텨보시라고 아주아주 행복한 어떠한 유토피아는 없더라도 삶 속에 작은 단비 같은 순간들은 분명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사랑이 자라나는 걸 봐봐. 놓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시작된 거야. 넌 아름다워. 푸르디 푸른 눈빛, 그 다정다정 말투. 이대로 변하지 마. 뜨거운 바람 속 세포는 너를 느껴버렸어. 이대로 가면 돼. 데이 바이. 오래오래. 이대로만 가자. 네, 힘들고 지치는 일상에서도 결국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버텨내고 또 그저 나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 버팀에서 누군가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모든 순간 행복하기 위해, 모든 순간 나답기 위해 애쓰실 필요는 없다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 주변 환경이 다정함으로 물들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공유해드려 볼까 하는데,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환경이 좋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고 저도 저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아, 모든 것은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께 지금 이러한 다정다감한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분명 어딘가에 빛으로 작용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대표로 나서서 분명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0: 오케이.
1: 네, NCT Wish의 Surf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니까 이런 신나는 곡이 땡기더라고요. 요즘 저는 시티팝이나 J-pop 계열을 주로 듣곤 하는데 그 곡들은 좀 이따 또 다뤄보기로 하고 이 곡 가사 중에 좋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전에 그 전에 오늘의 무드 선정하고 가볼까요? 오늘의 무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더위 속 피어오르는 마음의 열꽃빛입니다. 와우, 점점 무드가 창의적으로 바뀌죠? 아, 조금 코믹 같기도 하지만 열꽃이라는 게 사실 피부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위 속에 마음의 열꽃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의 무더운 날씨에 너무 열내지는 마시고 그 열을 우리 다른 곳에 같이 써봅시다. 열정 예,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NCT의 Surf 어떠셨나요? 아, 사실 처음 들었을 땐 와, 너무 신난다.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린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파트의 랩 가사가 또 굉장히 귀엽고 캐치하더라고요. 이 랩 파트를 맡은 멤버가 아마 07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치 귀여운 동생이 나에게 해주는 위로라고 생각하면 괜시리 또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사, 그 부분의 가사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오케이, 내가 너를 많이 알아. 너의 표정, 네 그룹인 몸짓. 딱 보면 오늘 기분이 어땠나. 하루 종일, 온종일. 아, 오늘따라 온종일 업앤다운이 심했구나. 내가 풀어줄 기회잖아. 자, 발맞춰. 다음은 저기로. 어디로 갈지 말해줘. Lady, you're my 지도. We will fly. 네, 아, 참 귀여운 그런 가사인데 아, 이런 동생이 있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아, 참 누가 내 기분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또 막 털어놓자니 기운도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딱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는 여름 분위기를 느끼고 또 동시에 이런 귀여운 위로도

들을 수 있는 이 NCT DC의 Surf. 물론 또 07년생 또래이신 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친구에게 듣는 위로라고 느끼셔도 좋고요. 또 엄마, 아빠 뻘이신 분은 또 아들. 네. 자, 특히 저는 이 오늘 기분이 어땠나, 오늘따라 온종일 업앤다운이 심했구나, 내가 풀어줄 기회잖아, 이렇게 좀 You're my 지도, 나의 지도다, 네가 나의 지도다, 너를 따라가겠다, 내가 발 맞춰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상큼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분위기 한번 이어받아서 이번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밴드, 또 시티팝 계열이죠, 렛미노의 AI to Hybrid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렛미노의 AI to Highball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전 사실 요즘 이 곡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이 곡만 주구장창 듣고 있는데요. 아, 참 묘하게도 첫 소절을 들었을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싶다가 이 점점 곡이 고조되면서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에 마치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런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댓글을 사실 먼저 좀 살펴봤었는데 댓글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이 곡이 어느 정도의 이런 폭발성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나 했는데 아, 듣다 보니까 저도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아, 또 워낙에 제가 이런 멜로디카고 여운이 남는 이런 노래, 또 신스를 활용한 반복되는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들어있는 이런 노래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아, 가사 위주로 또 곡을 짓는 분들은 일본 곡이라서 와닿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사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곡의 멜로디 자체는 워낙 낭만적이고 여운이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사를 봤을 때 조금 생각지 못한 방향성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겉으로는 술자리에서의 설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되지 못한 가짜 사랑에 대한 마음이란 걸 본인이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취기에 기대어 깨고 싶 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사랑과 하이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다시 술에 빠질까 아니면 너에게 취할까와 같은 후렴구 가사가 있듯이 자신과 그녀 둘 다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 취기에서 깨고 싶지 않은 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깨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곡들과는 사뭇 다른 외로움과 또 어떤 이 약간의 능글미라고 할까요? 좀 그런 어른미가 담겨있는 곡인데요. 멜로디와 곡의 구성 자체가 여름과 꽤 어울리는 무드라 가져왔지만 분명 신나는 흐름에 흘러가면서도 이 순간에 취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현실을 겪는 그런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잠깐은 이 음악에 기대어서 아 나도 이 힘든 현실을 잠깐은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사에서 어쨌든 이 취기에 깨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반항이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음악을 듣는 청자의 입장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이런 굉장히 매혹적인 또 가사를 어떻게 보면 되게 매혹적이고 하나 취해버리고 싶어 뭐 이런 좀 매혹적인 가사가 담긴 곡들에 좀 저도 같이 빠져서 가끔은 좀 이렇게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곡의 다른 앨범에서는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신나는 계열의 어떤 시티팝 같은 이런 노래들을 이 밴드가 많이 내고 있고 앨범에 특히 이런 분위기의 곡들이 정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신나는 어떤 일본 J-POP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곡인데요. 아, 다음 곡은 서태지의 Take 5입니다. 서태지,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데요. 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의 Take 5.

네, 서태지의 Take 5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제 친구의 추천으로 오랜만에 듣게 된 곡인데요. 처음 시작은 희망적이고 활기찬 밴드 인트로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묘한 텐션이 느껴지는 멜로디가 등장하면서 서태지만의 시그니처가 살아나더라고요.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건 서태지를 기념하는 패스트 콘서트라는 실험적인 뮤지컬에서 처음 듣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음원으로 다시 들으니 이 힘찬 밴드곡에서 시작해 묘한 멜로디가 떨어지는 이 기운에서 아, 서태지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태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곡이나 그 외 주요 곡들은 익히 알고 있다 보니 괜시리 반가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은 특이하게도 제목들이 Take 1부터 Take 6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앞 트랙과 중간중간 트랙에 라디오 뭐 이런 곡들과 같이 다른 제목들도 껴있지만 저도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목 구성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어찌 보면 영화에서 찍은 컷들을 분류해놓듯이 또는 데모곡을 공유하듯이 툭 던져놓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곡이 또 너무 좋은 그러니 명반이 될 수밖에 없는 아, 이 사람들이 항상 레트로와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잖아요. 계속해서 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 레트로하고 진짜 자연스러운 것보다도 레트로한 정서가 느껴지는 멋있는 것 자연스러운 정서가 느껴지는 멋진 것들을 바라곤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추억을 미화하듯이 네, 그렇게 멋진 것들을 추구하곤 하는데 이것처럼 이 노래 제목에 괜시리 또 툭 던져놓은 것 같으면서도 어떠한 서사가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오히려 제목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 데모곡을 나만의 방식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이 아 왠지 이 진짜 레트로하면서도 진짜 멋진 것 좀 이런 느낌이 나는 이 메커니즘이 전 너무 좋았달까요? 물론 이것도 서태지니까 가능한 이야기긴 합니다. 곡이 워낙 좋으니까요. 어쨌든 아 이 곡 가사는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죠. 내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쉽지 않은 건 같은 자리에 있었어. 마음속 가득한 진실을 느끼고 더욱 강하게 네 안에서 난 믿음을 찾았어. 난 꿈의 소중함을 알았어. 할 수 있는 마음, 변치 않는 모습. 그렇게라도 난 빛을 얻었어. 절망할 순 없는 구속받지 않을 삶이라는 것. 행복한 너의 모습. 빛이라는 건 일어서는 것 가까이 있게. 내가 너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마음속 가득한 행복을 느끼고 항상 새롭게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룬다면 그건 또 다른 나란 걸.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면서도 서태지만의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한 가사인데요. 제가 이 당시의 정서와 서태지의 정서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좋았던 점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나가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곡의 가사 특히 빛이라는 건 일어서는 것 가까이 있기에 또 마음속 가득한 행복을 느끼고 항상 새롭게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룬다면 그건 또 다른 나란 걸. 할 수 있는 마음, 변치 않는 모습. 그렇게도 나는 큰 빛을 얻었어. 결국 저는 이 구간구간들에서 그리고 이 곡 전체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행복과 빛을 주려는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빛이라는 건 일어서는 것 가까이에 있다 라는 것에서도 할 수 있으니 일어나 보자, 또 새로운 나를 만들어 보자, 변치 않는 모습을 담아 보자 하는 것 같이 들려서 제가 앞서 말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와 꽤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듬는 위안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서태지와 같이 끌어주는 위안도 느껴보시면서 우리 같이 힘내서 이번 주도 힘차게 견뎌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곡은 또 요즘 제가 빠진 곡입니다. 선미의 블랙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미의 블랙펄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워낙 가사가 직관적으로 잘 들려서 가사 위주로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그루비하면서도 잔잔하게 시작하지만 곡이 전개될수록 브라스 세션과 풍부한 곡 구성이 추가되면서도 또 여름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와 같은 곡 구성과 어울리게 가사도 벌스에서는 자신의 아픈 속내를 드러내듯 웬만한 건 이제 다 견뎌. 아파도 제법 참을만 해. 나를 지키려 참아온 건데 네 눈엔 그게 그리도 착하고 반짝였나 봐. 라는 가사로 시선을 끌고 후렴구에서는 그저 예뻐라 예뻐라. 그저 곱구나 곱구나. 그저 빛이나 빛이나 이리 얼룩져 버린 게 라는 반복되는 가사와 아픔이 돋보이는 가사로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사와 같이 곡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마음이 쓰라린 기분이 드는 곡이라 느껴졌는데요. 가사도 마저 더 살펴보자면 더럽고 아픈 걸 감싸고 감싸네. 난 추한 과까만 빛이 못 새어 나오게. 난 새하얗게 피어난 갓 태어난 보석 같아. 근데 넌이 안에 뭐가 든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꼭 연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속이 얼룩진 채 새하얀 겉면만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딱 들었을 땐 가사가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직관적인 가사가 사람의 마음을 더잘 녹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미의 블랙펄이 포함된 워닝이라는 앨범은 여름에 듣기 딱 좋은 앨범이니까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워닝의 타이틀곡 사이렌, 선미의 사이렌 오랜만에 한번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미의 사이렌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이 오랜만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 역시 유명했던 곡에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큰 중독성의 유행으로 번지는 유명으로 번져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곡들도 넘쳐나지만 또 선미의 이런 솔로 전성기와 그 당시의 곡들을 들어보면 아, 왜 유명했는지 정말 알것 같다. 또 선미만의 감성이 짙게 묻어나면서 특유의 몽환적인 여름밤 같은 테마가 참 와닿더라고요. 선미님이 이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앨범의 기획부터 작사, 작곡까지 모든 부분에서 직접 참여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확실히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가수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미의 보랏빛 밤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아, 좀더이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해서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아, 정말, 이 진짜 보랏빛 밤에 아주, 아주 희열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꼭 들어보시길 추천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곡은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로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피셜이게 단디즘의 로안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멜론 명반 딱지가 붙여진 오피셜 히게 단데즘의 트래블러라는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아, 제가 이번에 J-POP에 빠지게 되면서 또 지인 추천으로 듣게 된 앨범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피셜 히게 단데즘의 프리텐더라는 곡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서 앨범을 정주행하게 된 그런 서사가 있는 제 나름의 서사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도 가사를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일본 곡이다 보니까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가사 해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곡은 묵묵하게 버텨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제목인 로안은 유럽에서 자라는 마가목, 로안트리를 이야기하는데 마가목은 전통적으로 보호와 회복, 희망,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안고도 계속 살아나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내라는 메시지보다는 아픔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자라는 위안을 주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로안트리는 겨울에도 붉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잘 한번 살아나가 보자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곡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비교적 서정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힘차고 여름 분위기의 곡을 듣다가 이런 곡을 들으면 딱 묘하게 또 빠져드는 집중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곡은 사운드 스케치도 좀 특이한 편이라서 특히 플랜저라고 하는 이 기계음이 오묘하게 걸린 듯한 이 우웅우웅 거리는 이 플러그인 걸린 소리가 돌아다니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딜레이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둔 것도 참 좋더라고요. 편곡이 워낙 꼼꼼하고 벌스 하나만 해도 기타 하나랑 노래일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목소리 샘플이라든지 플러그인이 걸린 오픈넷 소리 또 피아노 라인 등등 넣은 게 참 섬세해서 기분이 저도 되게 듣다 보니까 또 이 꼼꼼한 이런 편곡들이 듣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분명 서정적이고 잔잔했지만 또 다채로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뭐 플러그인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뭐가 곡이 풍부하게 차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의 주제처럼 아픔이 있는데도 또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이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이죠. 진초이와 사텅코의 런어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진초이와 사천코의 Runaway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평범한 직장인 밴드였던 사턴코가 히치하이커 작곡가의 딸인 진초이와 협업하게 되면서 하나의 좋은 곡이 탄생하게 된 내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 삶이라는 건 정말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아프기도 하고 더 막막하기도 하죠. 그래도 분명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번에 몰려드는 따스한 햇살에 한 번쯤은 마음이 정화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지 힘들었고 아팠지만 끝끝내 우리가 나눴던 빛은 다시 우리를 비추러 올 테니까요. 아,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함께 같이 밝은 나날들을 한번 보내봅시다. 자, 그럼 오늘의 무드. 더위 속에서 피어오르는 마음의 열 꽃빛. 네, 활활 태워보면서 우리 이번 주도 즐겁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모두들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곡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그러면 안녕하기 전에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스포츠 전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를 기다리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청취해 주시고요. 유튜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북중미 월드컵 대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2차전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에게 아쉽게도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의 찬스를 잘 막아내던 김승규 골키퍼가 한 번의 실수로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승규 골키퍼를 탓하면 안 됩니다. 두 번의 예선 경기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막아낸 골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김승규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반전부터 얘기를 해보죠. 전반 15분에 손흥민의 로빙 슛을 시도할 때 옵사이드 판정으로 선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전반 40분에는 황인범의 크로스를 서령우 선수가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후반전을 볼까요? 코너킥의 볼을 이한범의 헤더 슛이 있었으나 골 아웃되는 장면이었고요.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시도한 헤더 슛은 정말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으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매우 컸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1대0으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제 승점으로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2승으로 승점 6점을 득점해서 32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나 승리를 해야 조 2위를 차지해서 32강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남아공과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에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두 개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전북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후반에는 프로야구 6경기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전주 시민과 공동체 라디오 만드는 공동체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소식인데요. 신동석 차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1: 예, 반갑습니다.
0: 네네. 이번 주는 조금 한 3주째 만에 연결이 되는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 예, 예, 예.
0: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희 전북 체육회가 체육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네. 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배드민턴 전설이라 불리우는 정소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값진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0: 네.
1: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소영 현 전주 성심여고 감독인데요.
0: 네.
1: 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며 값진 소장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0: 네, 네.
1: 이 배드민턴 종목이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0: 네.
1: 사실상 올림픽 초대 금메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그가 기증한 소장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각종 메달과 사진, 기념품 등 53점에 달하는데 저희 체육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0: 네, 네. 그 박주봉 혹시 감독은 아직 기부 안 하셨나요?
1: 네,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0: 저희가 6월 15일 방송에 박주봉 감독이 나오셨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분은 이제 레전드로 해 가지고 근데 우리 앞에서 말하는 정소영 감독님도 레전드거든요.
1: 네, 네, 레전드입니다.
0: 예. 예, 박주봉 감독님이 이제 40분간 방송을 했는데 이 전북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선수 겸 감독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으로는 워낙 유명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그러니까. 박주봉 감독님, 정소영 감독님, 그다음 현재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신 김농문
0: 그렇죠.
1: 회장님, 뭐 하태권,
0: 대단해.
1: 예, 엄청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을 다 모시면 참 좋겠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념품.
1: 네, 맞습니다.
0: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정소영 그 이제 성심여고 감독이신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 정소영 감독님에게 이 배드민턴은 그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김제가 고향이십니다.
0: 네.
1: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동메달, 전영 오픈 우승 등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정말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0: 네.
1: 또한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협회 명예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0: 네.
1: 전주 성심여고 배드민턴부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이 학교를 배드민턴 명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0: 네.
1: 실제 성심여고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주니어 국가대표로 독일 선수권대회 출전한 이 학교 선수들 또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0: 그 선수들이 아마 올해도 선수를 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1: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이제 좀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네네.
1: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0: 그러니까요.
1: 나타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마 다른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저희도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1: 네.
0: 네네. 자, 이제 전북 스포츠 클럽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이 이 엘리트 선수, 이른바 전문 선수를 배출하는 체육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클럽 소속 또는 출신 롤러 선수들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이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발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1: 올해 열린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이 롤러 경기에 출전했던 김하연 선수는 이 전북 롤러 선수단에게 20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선물했는데
0: 네.
1: 이 선수가 바로 이 스포츠클럽 출신입니다.
0: 네, 네.
1: 또 현재 클럽 소속인 이철우 선수 역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0: 네, 네.
1: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박준범 선수가 있는데 유소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고 올해 있을 국제대회에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전북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총 25개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0: 네.
1: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저희가 전북 스포츠 체육회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 동안에
1: 네.
0: 원스포츠단이 있고 전북 스포츠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요것만 잠깐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그 아까 말했던 원 스포츠단은 실업된 선수를 말합니다. 근데 선수. 그 선수들은
0: 엘리트 체육이
1: 예, 엘리트 체육이고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말하고요. 이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 클럽의 하나입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자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엘리트 선수반, 취미반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체육 저변 확대 를 위해서 각 클럽들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일장신대 양궁부의 또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일장신대

0: 기계식 활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이 리커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활인데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조준하는 것 모두 선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현재 올림픽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만 채택돼 있는데 저희 한국 양궁선수들이 이 리커브 종목을 참 잘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뭐 저 컴파운드하고 리커브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0: 네, 아닙니다.
1: 네, 네. 이제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0: 네, 좋은 소식입니다. 체육을 통한 화학과 축제장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제19회입니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7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 네.
0: 양 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바둑 등 총 4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과 문화 교류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0: 이 익산시 체육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익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백제 왕도 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1: 네.
0: 이번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은 초청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 네.
0: 이번 7월에는 우리 익산의 중국 선수들이 방문을 하고 11월에는 우리 청소년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게 됩니다.
1: 네네 교류전을 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농구, 탁구, 바둑 등 4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0: 네.
1: 이게 일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
0: 학생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1: 뭐 중, 고등학교?
0: 네 그렇습니다.
1: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0: 예.
1: 여비는 다 어디서 지불하는 건가요?
0: 이 사업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대한체육회 중앙 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도에서 좀 청소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1: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한일 교류전이라 해가지고
0: 여름... 한일 교류전도 있습니다.
1: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0: 네, 대한체육회에서 한일 한중 교류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 한중 교류를 했고요.
1: 네.
0: 작년에 저희가 한일 교류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니 저희가 학창 시절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 해는 우리 전북 선수 선발팀이 일본으로 가고
0: 예.
1: 또 그 다음에는 일본 팀이 한국에 오고
0: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예, 초청 방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양국 선수들이 참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이 청소년 시절부터 그 또 일본이나 중국의 스포츠가
0: 예.
1: 상당히 수준급이 다 올라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만한 것
0: 예.
1: 같아요
0: 그래서 친선 경기 뭐 합동 훈련 같이 하면서 또 네. 문화도 교류를 그렇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선수들이 오면
1: 네.
0: 익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곳곳도 아마 투어도 하면서 둘러볼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
0: 예.
1: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가 8월에 전주에서 열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 네.
0: 대규모 태권도 축제가 8월에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1: 네.
0: 전주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와 태권도 페스티벌이 8월 10일부터 열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 네.
0: 이번 대회는 국내 선수들과 해외 수련생들이 함께하는 국제교류형 태권도 축제로 펼쳐지는데 겨루기 종목이 처음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대회로 운영됩니다.
1: 네.
0: 이에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 전 종목이 공식 승인체계를 갖추게 됐고 참가 선수들도 올림픽 포인트와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 실적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네. 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0: 그런 네.
1: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의 실적 인정 뭐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되는 거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그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죠.
0: 예,
1: 네, 열렸는데 2천여 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0: 네, 워낙 또 우리 그 배드민턴이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다 보니까 참가율도 많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웬만한 학교의 체육관들이 배드민턴 그 코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도 엄청 활성화 잘 돼 있고요.
1: 네,
0: 예, 배드민턴 종목이 좀 인기가 또 네. 많은 종목입니다.
1: 안세웅 선수 때문에라도 지금 그냥 엄청 아마 배드민턴 용품이 잘 팔릴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좋은 현상이에요.
0: 네, 좋은 현상입니다.
1: 생활체육을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 경험하신 분들이 2세를 그 종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성장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0: 그래서 저희 전북체육회도 그 1인 1종목 활성화를 좀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네.
0: 또 이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아픈

0: 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체육으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박주봉 감독님하고 저희가 이제 45분간 레전드 1호로 지금 인터뷰하셨거든요.
0: 네네.
1: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프로야구 선수인 김봉현 그 선수분을 이제 2호로 네. 레전드 2호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배드민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박주봉 감독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0: 네, 또 살아있는 배드민턴 역사이시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 우리 역사관에 꼭 기념품 많이 달라고 저희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주시청 팀이 무슨 재능 기부를 했다고요?
0: 네, 우리 전주시청 배드민턴부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동호인들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꾸준한 재능기부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주시청팀은 최근 전국대회에서도 남자복식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업팀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이 전주시청은 배드민턴을 비롯해 태권도와 수영, 사이클 등 총 4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수가
0: 네.
1: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뭐 자세라든지 뭐 이렇게 뭐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1: 스매싱?
0: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재능을 무료로 나눔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 그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거는 제가 한번 전주시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방송 오실
0: 예,
1: 때
0: 저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예,
1: 다음에
0: 예.
1: 나오실 때 연락처 꼭 좀 주세요.
0: 예,
1: 아니 그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동네 스포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0: 네.
1: 아니 전주시청팀이 전국을 대표하는데
0: 네,
1: 그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0: 정말 실업팀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1: 그러니까
0: 거니까요.
1: 그러니까 네. 그 안생 선수의 경기를 봐서 눈은 세계적인 눈이 됐어요. 우리 눈의 수준이.
0: 네.
1: 그런데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했다는 것은 아마 더 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에 더 많이 분포되지 않을까 그런
0: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런데 저희 동호인분들도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도 또 A급이 있고 뭐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실력 차이도 나눠주는데 거의 프로 선수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저희 나이 때 그 동기 하나가 만능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다섯 개 종목으로 생활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에요. 근데 그 동기들이 그걸 배우려고 갔더니 완전히 사람을 죽여놓더라는 거예요. 앞에다 놓았다, 뒤에다 놓았다.
0: 이길 수가 없죠. 흔들...
1: 그러니까 네.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아주 거품을 물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체육의 배드민턴 팀 화이팅입니다.
0: 네.
1: 자, 끝으로 도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대회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정말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풍성하게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먼저 23일부터 28일까지 남원 1원에서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전남 진도에서는 충무기 전국 럭비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1: 네.
0: 또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김천시에서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가 논산시 1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유명하죠.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1: 네.
0: 서울시 1원에서 펼쳐지고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가 광주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 밖에도 역도와 요트, 육상, 철인삼륙 대회도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 한 20년 전에 고교야구가 한참 번창할 때
0: 네.
1: 그때 전주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
0: 네,
1: 그 중에 한 팀이 나가야 되거든요.
0: 네. 도내에서 이렇게 나가야
1: 가지고 여기서 3전 선 2승제 경기를 해요. 그때 입장료가 500원이었거든요.
0: 네.
1: 15,000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꽉 메웠습니다. 아무튼 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0: 네. 역사 정통 있는 대회라.
1: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체육 역사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요?
0: 아니요, 딱히 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저희 현재로서 저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서 뭐, 프로 선수, 실업 선수,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체육 역사 기념관 그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예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뭐 체육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팜플렛 같은 게 예전에 네, 있을 대회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어디 대회에 나갔던 입었던 뭐 유니폼이라든지 신발 아니면 각종 운동 장비
1: 아이디
0: 이런
1: 카드.
0: 게 예, 아이디 카드 뭐 메달 기념 배지 그러니까 그 체육과 관련된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나 저희 도민이라면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걸 어느 정도 만 기부가 돼야만이 만들게 저 오픈하게 되는죠.
0: 지금 현재 우선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증을 먼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에 그게 나와야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기념관 용역도 이제 타당성 이제 용역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1: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 수장고를 저희 체육회관에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이런 거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1: 당연하죠.
0: 저희가 지금 학예사를 또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서 우리 학예사가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하시고 계시는군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죠.
0: 네, 관심이 있는 도민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입니다.
1: 네.
0: 지역번호 063-250-8428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또 하거나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50-8428입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전북체육회 소식,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아 팬들이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6경기를 했었는데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1위 LG, 2위 KT와의 경기에서 4승 2패라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6경기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6일 중에 보니까 토요일 날 난리가 났어요. 기아가 이기고 있다가 KT한테 역전패를 네. 누구의 말에 말이죠.
1: 맞습니다.
0: 우리 저 본부장도 열받아가지고 뭐 TV 보다가 맞아요? 웃으시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봐야 이기는가 보다 해가지고 했고.
1: 저는 설마설마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오늘 방송 때문에 자료 수집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보는 도중에 살짝 파트니셨더라고요. 사실 뭐 방송하는 저희들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가 이제 전주 아닙니까? 전주를 맞습니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아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LG와의 3연전 얘기를 좀 나누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기아 입장에서는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닝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는 투타 모두 밀리면서 완패를 당했지만
0: 네.
1: 이후 2차전과 3차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시리즈를 뒤집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리그 1위 LG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LG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이제 2-8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자, 그러면 1차전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1: 네, 기아는 1차전에서 2-8로 패하며 시리즈를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6이닝 동안 103구를 던지면서 책임감 있게 마운드를 지켰지만
0: 네.
1: LG 중심 타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1회 오스틴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했고요. 2회에는 박동원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초반 흐름을 내줬습니다.
0: 네.
1: 3회에도 추가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이 LG로 넘어갔습니다.
0: 네.
1: 다만 시라카가 마냥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 네.
1: 최고 구속이 152km를 기록을 했고요. 10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6회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0: 네.
1: 특히 4회와 5회는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LG 타선이 실투를 놓치지 않으면서 박동원에게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5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0: 네네. 결국은 투수들보다는 타자들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단 4개의 안타에 그치면서
0: 그러니까요. 네.
1: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김모령과 김도영의 솔로 홈런 외에는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투타 모두 LG에 밀린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
1: 전체적으로 주자가 나갔을 때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0: 네.
1: LG 마운드를 상대로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0: 네.
1: 결국 선발 시라카와 실점 한 만큼
0: 네.
1: 타선이 만회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날 경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김도영과 LG의 오스틴의 홈런 경쟁이란 말이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현재 케이브 리그 홈런왕 경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바로 기아 김도영과 LG 오스틴입니다.
0: 네.
1: 1차전에서도 두 선수가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0: 네.
1: 오스틴은 1회 선제 솔로 홈런으로 LG의 공격에 물꼬를 탔고요.
0: 네.
1: 김도영은 6회 시즌 20호 홈런 솔로 홈런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0: 네.
1: 비록 팀 승부에서는 LG가 웃었지만 홈런왕 경쟁만 놓고 보면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네. 어제 경기에서 그 오스틴이 홈런을 네네네. 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21개로 단독 1위로 네. 올라갔고 김대용 선수가 20개로 아직 2위입니다. 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쟁 구도를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리그 최고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오스틴은 전형적인 거포형 타자로 한 방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0: 네.
1: 김도영은 장타력뿐만 아니라 타율과 출루율
0: 네.
1: 그리고 주루 능력까지 갖춘 오툴 플레이어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단순히 홈런 숫자 경쟁뿐 아니라
0: 네.
1: MVP 경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5 툴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워 즉 장타력과 네. 그다음에 스피드 주류 그게 네. 두 번째고요.
1: 네네.
0: 세 번째는 타격 정확도
1: 네네.
0: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순발력
1: 네네.
0: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송구 능력
1: 네네,
0: 이걸 보는데 이거 갖고는 뭐 김도영 선수가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1: 그쵸. 그렇죠. 따라올 자가 없죠. 지금
0: 그러니까
1: 현재.
0: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은 그냥 파워로 홈런을 네네. 치는 타자고
1: 네네.
0: 김도영 선수는 모든을 갖춘
1: 그렇죠.
0: 100%를 갖춘 그런 선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 기아 팬들이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에서 기아가 5대 4로 승리하면서 이제 시리즈 균형을 잡았어요.
1: 네네.
0: 네.
1: 1차전 완패 이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경기였어요.
0: 네.
1: 기아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5대 4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아담 올로의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역시 그 아담 올로가 나오면 에이스답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날 평가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날 6이닝 동안 안정적인 제구와 이기관련 능력을 보여주면서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었습니다.
0: 네.
1: 특히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0: 네.
1: 경기 흐름을 LG 쪽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0: 네.
1: 1차전에서 마운드가 흘렸던 기아 입장에서는 선발이 긴 이닝을 책임져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투수로서는 올라. 그다음에 이제 타격에서 공격에서 나성범의 활약이 또 돋보였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승리의 중심에는 나성범이 있었습니다.
0: 네.
1: 나성범은 멀티 홈런을 터뜨리면서 중심 타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요.
0: 네.
1: 특히 최근 다소 주춤했던 타격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기아가 필요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타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0: 네.
1: 여기에도 김도영, 김도영도 결정적인 순간 결승타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0: 네. 8회 무사 2루에서 좌전 안타로 2루 주자 김호령이 홈으로 들어와서 3대 2로 앞서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0: 네네. 자, 경기 후반도 상대가 LG란 말이에요.
1: 네네.
0: 쉽지 않았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1: 저도 보면서 좀 이태이태 했는데
0: 네.
1: 기아가 앞서가던 경기였지만 LG 역시 선두팀답게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불펜진이 중요한 순간 추가 실점을 최소화했고요.
0: 네네.
1: 야수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1점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가 접전 승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 기아가 LG한테는 유독 약했거든요.
1: 네네.
0: 지금까지 전적을
1: 맞습니다.
0: 보면
1: 네.
0: 2차전의 승리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1: 이건 단순한 1승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1차전에서 2대 8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칫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에이스 올로의 호투와 나성범의 멀티 홈런을 앞세워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리그 1위 LG를 상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3차전 이닝 시리즈의 발판을 마련한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저희들도 이제 중계 방송을 자주 듣지만 경기 전에 선발 투수가 누구냐를 빨리 보거든요.
1: 네네.
0: 그거 보면 아무나 어떻게 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알 수 있다 그런 네네. 내용이 되겠는데 자 LG 3차전 경기. 4대2로 이제 기아가 승리를 하면서
1: 네네.
0: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어요.
1: 네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리그 1위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이날까지 36승 32패 1무로 4위를 지켜냈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베테랑 양현종이 개인 통상 19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경기였 달성한 경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양은종 선수의 투구 네. 내용 좀 분석해 보시죠.
1: 기록만 보면 5이닝 3피안타 6볼넷 2실점 네. 1작책점으로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0: 네.
1: 경기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이기를 맞았었고
0: 네.
1: 1회에는 무사 만루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기관력 능력이 덧보였거든.
0: 네.
1: 실점은 최소화했고 팀이 역전에 성공할 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결국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0: 네.
1: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테랑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KBO 리그 역사상 190승
0: 네.
1: 고지를 밟는 투수는 통산 최다승 210승 기록한 송진에 이어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현역 선수로는 당연히 유일한 기록이고요.
0: 네.
1: 현재 이제 그 송진호의 통산 최다승 기록까지 20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0: 네, 네. 자, 190승 하고 이제 20승 남았다. 네. 그렇다면 올해 10승 하고 내년 10승 하고
1: 네,
0: 내년 10승 하면 네. 기록해지네요. 뭐 네.
1: 20승이니까 네.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10승씩 하면은 네. 오늘 올해까지 지금 했으니 어느 정도 네.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 내명년
1: 내년에 15승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5승 아유 고참인데 아무튼 그렇게 빠르면 내년
1: 네.
0: 아니면 그 다음에
1: 네.
0: 네, 네. 27년 28년
1: 네, 28년
0: 저희가 그때까지 방송하죠, 뭐.
1: 아, 예.
0: 네, 그러면 양현정 선수 레전드로 초청해가 하게 네. 방송 한번 하게. 알겠습니다. 자, 타선에서는 선수들의 또 활약이 대단했어요. 네.
1: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김호령이 있었습니다. 5회 말 무사 1-3루에서 동점을 만드는 2타점 1루타를 터뜨리면서
0: 네.
1: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어 김도영이 3루수 땅볼로 결승 타점을 기록하면서 3-2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기록에는 평범한 땅볼로 남지만 팀 승리를 결정한 중요한 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박재현이 4타 3안타로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카스트로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선의 활력을 불러넣었습니다.
0: 카스트로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최근의 분위기를 네네, 좀 더 좋아졌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사실 이제 김호령 선수를 좀 띄우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 네네.
0: 김호령 선수가 그 전주만 해도 타격이 좀 부진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저는 그걸 깜빡 잊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자 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요즘 방송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리고 나서 방송 그날 밤에 들어보니까 바로 그 타격 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좀 그래요?
1: 오늘 전화, 맞으면 오늘 전화해보십시오.
0: 그럼 하자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니까 야구 선수들이 예민한가 봐요.
1: 그럴 수 있죠.
0: 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1: 분위기도 지금 자기 나름 다운이 돼 있는데 방송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지금쯤 전화하면은
1: 네네.
0: 오케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불펜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승리의 또 다른 주인공은 불펜진이었습니다. 네, 6회부터 조상우, 김범수, 곽도규, 정혜영, 성형타까지 이어지는 불펜진이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0: 네.
1: 특히 1점차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리드를 지켜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0: 네.
1: 선발 양현종이 버텨주고 불펜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기아가 가장 원하는 승리 공식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아주 특이한 작전이 하나 나왔어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장면주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정혜영이 선두타자 오지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3-2로 앞선 상황에서 볼카운트 투스트라이크 투볼 자칫 풀카운트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아 벤치가 과감하게
0: 네.
1: 피치아웃을 피치아웃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2루 도루를 시도하는 오지환을 잡아내면서 LG의 추격의 흐름을 끊었고요.
0: 네.
1: 이후 정혜영은 송찬희와 박동원을 연속 3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정혜영에 대한 믿음과 코칭 스태프의 과감한 판단이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제 1루 주자 오지환 선수가 발이 빠른 내야수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 주자가 나가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뛸 것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고 볼을 빼낸 거죠.
1: 저도 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피치아웃 사인을 내서.
0: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네, 장면 네. 장전인데.
1: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게 그러니까 서로 방심한 것 같아.
1: 네네.
0: 특히 오주환 선수나 LG 쪽에서 설마 피치아웃은 네. 생각도 안 했을 네. 것이고.
1: 그렇죠.
0: 오주환을 엄청 경계할 그렇죠. 것이고.
1: 투스타이크 투볼에서는 투수는 유인구나
0: 그렇죠.
1: 변화구 위주로 이제 유인구 쪽으로 아니면 스트라이크 가까운 유인구로 던지려고 할 거고 이제 변화구니까 오지환 선수는 도루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0: 그러니까 대부분 투앤투가 되면은 볼 하나 던지면 투수리
1: 네, 그렇죠.
0: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1: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위주로 더 가야 되는
0: 그러니까
1: 상황이 되죠.
0: 피치하우스를 참말 어려운 상황인데
1: 그렇죠.
0: 그게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자. LG 위닝 시리즈의 의미가 상당히 컸죠.
1: 네, 지난주 LG와의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타선이 4안타에 그치면서 완패를 했지만 2차전에서는 올러의 호투와 나성범의 활약으로 반등을 했고요.
0: 네.
1: 3차전에서는 양의종의 190승과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이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리그 1위 LG 상태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 전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상위권 경쟁에서도 매우 값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와의 3연전 기분 좋게 2승 1패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갔고. 자, 이제 수원으로 이동을 하죠.
1: 네네네.
0: KT와의 경기를
1: 네네네.
0: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1: 네네네.
0: 9연전입니다. 9연전.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 수원으로 이동을 하고 첫 게임을 11대 3으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1: 네네네.
0: 네, KT와 경기.
1: 최근 기아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 네.
1: LG와의 3연전에서 이닝 시리즈를 가져온 상승세가 KT 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내일이 6이닝 2실점으로 마운드를 안정적으로 지켜줬고요.
0: 네.
1: 타선은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며 KT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0: 네.
1: 11대 3이라는 점수차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기아가 주도한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자, 경기 초반의 흐름은 카스트로가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해도 괜찮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만든 선수는 카스트로였습니다.
0: 네, 네.
1: 2회초 선두차자로 나온 오원석의 초구 슬라이드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네.
1: 3회 말에는 3월 말 그러니까
0: 네.
1: 지금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를 했죠. 3월
0: 네.
1: 말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이었는데
0: 네.
1: 햄스트링 부상 복귀 이후에 두 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라 더 의미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 중심 타선은 김도영과 나성범이 끌고 있었는데요.
0: 네.
1: 카스트로까지 살아난다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내일의 그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1: 네, 네, 네. 내일은 이날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0: 네.
1: 6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기록했고요. 특히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장면은 6회 말이었습니다.
0: 네.
1: 당시 기아가 5대2로 앞서고 있었지만 KT가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내일이 대타 김민혁을 삼진으로 잡아냈고
0: 네.
1: 이어 허경민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만약 그 상황에서 추가 실점이 나왔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0: 네.
1: 내일이 에이스답게 이 길을 스스로 막아냈었습니다.
0: 네네. 특히 선발 투수 중에 내일의 컨디션이 좋아야
1: 네네.
0: 전체적으로 안정권을 갖는데 의외로 내일 선수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1: 좀, 네.
0: 많이 좋아졌는데 네. 아직도 잘 던지는 날과 못 던지는 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1: 이제 타선이 좀 도와주면 내일이 신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투수와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 같이 가야만이 되는
1: 그렇죠.
0: 거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은 그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1: 네네,
0: 타자가
1: 네.
0: 못 칠 때는 투수가 힘들고 또 투수들이 타자들이 잘 치는데 투수가 잘못 던져서 자꾸 실점을 하면은 버겼거든요.
1: 그렇죠.
0: 서로 간에.
1: 맞습니다.
0: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날 KT 죄송합니다. 기아 타선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1: 네,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네. LG와의 1차전에서는 팀 안타가 4개에 그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 2차전과 3차전을 거치면서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KT 1차전 경기에서 무려 15안타 1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김호령,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김선빈까지 타선 전체가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1: 이날 기아 타선은 상하이 타선 구분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0: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선수가 있지만은 이제 김호령 선수가 이제 칭찬을 받을 그런 게임이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김호령은 이날 LG와의 3차전부터 1번 타자로 나서면서 네. 리드오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네. 있었습니다.
0: 네.
1: LG와의 3차전에서는 동점 2루타,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면서 역전승을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0: 네.
1: KT와의 1차전에서도 2안타 2득점의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습니다.
0: 네.
1: 이날까지 타율 2할 9푼 1위로 팀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0: 네.
1: 김호령은 출루와 주루 수비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기아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0: 네.
1: 특히 김호령이 출루를 하면요. 네. 뒤에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에 이어지는 타선이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 타선이 살아난 배경에는 1번 타자 김호령의 활약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 김호령의 1번 타자의 배치는 어떤 면에서 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1: 네네.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1번 타자로 갔는데 이제 그 전에는 1번 타자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0: 네네. 네. 사실 1번이나 4번 이런 타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네. 자, 이날 승리의 의미 매우 의미가 있죠.
1: 네네. 기아가 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0: 네.
1: LG와 KT 현재 리그 1위와 2위 팀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0: 네.
1: 선발 내일은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었고
0: 네.
1: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카스트로가 중심 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0: 네.
1: 김도영과 나성범까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승조를 아끼면서 이날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팀 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자 이제 가장 팬들이 기분이 다운됐던 토요일 경기입니다. 이게
1: 네네
0: 토요일 KT와의 주말 2차전 경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어요.
1: 네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아쉬운 패배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0: 네네.
1: 초반 흐름은 기아가 완벽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0: 네.
1: 2회초 김규성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5회초에는 박재현이 싹쓸이 3타점 3루타가 터지면서 7대4로 달아났습니다.
0: 네.
1: 여기에 7회초 KT가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로 걸으면서 나성범과 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나성범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점수차를 9대4까지 벌렸습니다.
0: 네.
1: 7회까지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기아가 사실상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였죠.
0: 네.
1: 하지만 9회 말 마지막 이닝에서 믿었던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결국 네. 9대10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0: 네.
1: 야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가 역전 끝내기 패배인데 그것도 5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수단 자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0: 네네. 야구는 9회 말이다. 그것도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1: 그렇죠.
0: 뭐 이 군산상고가 만들었던. 뭐
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0: 그러니까. 그 군산상고가 옛날에 공유실에 많이 써먹었던 네. 내용인데 네. 닉네임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네네. 9회 말 이 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팬들이 그래요. 아니 프로야구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성영탁 투수가 저렇게 네. 실수를 하네. 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어드죠. 그 선수에게 성영탁 선수가 솔로 홈런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첫 타자를 솔로 홈런으로 내보냈고 1점을 추가할 점을 줬고요. 당시 기아는 9대4로 앞서고 있었지만 승리까지 아웃 3개만 남겨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하지만 선두타자 홈런이 나오면서 KT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었고요. 이후 김민혁의 2루타와 유현민의 볼넷, 오윤석의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2기를 맞았습니다.
0: 네.
1: 5점차 리드를 상황이었지만 선두타자 출루를 막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을 내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말고도 아쉬운 또 장면이 또 있었죠.
1: 네. 2기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점인데요. 네.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가 비디오 판독 끝에 안타로 정정되면서 무사 만루가 유지가 또 됐고요.
0: 네.
1: 이후 밀어내기와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결국 동점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0: 네.
1: 김태호 군의 견제사로 한 차례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안현민의 동점 적시타를 맞았고 마지막에는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0: 네.
1: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9회 말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다시 되찾지 못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네. 자,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는
1: 저도 잡은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느린 그림으로 네. 사 원바운드 캐치가 됐지.
1: 네네.
0: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무조건 잡았다. 파이프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결국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네. 자, 이번 패배가 더 아쉬운 이유.
1: 단순히 이게 1패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0: 네.
1: 기아는 개막전 SS전에서도 9회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만약 개막전과 이번 KT전 두 경기만 잡았어도 현재 성적은 그때 당시 성적은 39승 31패 가 되는데 삼성과의 격차도 크게 줄이면서 KBO 리그에서 3강 이 아닌 4강 체제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1: 그 두 경기가 이제
0: 네, 두 경기가 9회 말에 역전패를 네. 당했던 것이 그냥 하나의 패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지금까지 온 중에서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지 않았겠느냐.
1: 그쵸.
0: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도 기아가 희망이 있죠.
1: 불펜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니까
0: 네.
1: 조상우와 정혜영은 이날도 무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0: 네.
1: 또 박재현의 성장과 나성범의 타격감 회복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날 충격적인 패배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고 이번 주 키움과 두산 시리즈에서 반등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성영탁 선수 얘기를 조금 하죠. 이날 그 제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성영탁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는데
0: 네.
1: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어드에게 홈런을 허용한 뒤에 연속 출루를 내주면서 결국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0: 네.
1: 올 시즌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TV를 중계하는 캐스터하고 해설자도 성영탁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1: 그렇지만 물론 마무리 투수로서 결과는 아쉽지만
0: 네.
1: 올 시즌 기아가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형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0: 네.
1: 한 경기 결과만으로 시즌 전체를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0: 네네네. 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1: 결국 성혁탁 선수는 빠른 회복입니다. 좋은 마무리 투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중요한 건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기아가 역시 성혁탁을 다시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어제
1: 네네.
0: 오늘이군요. 오늘 쉬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경기 쉬었으니까 내일부터 펼쳐지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1: 네네, 그렇죠.
0: 또 하루 더 쉴 수도 있고요.
1: 네. 키움이니까 좀 뭐 어떤 가벼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간단하게 3차전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가 이제 앞에서 있었지만은 기아가 바로 반등을 하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0: 네.
1: 사실 전날 9회 말 6실점을 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0: 네.
1: 선수단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0: 네.
1: 어제는 오히려 타선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면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5회까지 2대5로 뒤지고 있었지만 7회 대거 5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0: 네.
1: 8회에도 4점을 추가하면서 결국 11대5 승리를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전날 패배를 빠르게 털어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네. 자, 어제 경기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7회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7회 초 2대5로 뒤진 상황에서 김규성과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까지 따라 붙었었고요.
0: 네.
1: 이어진 2사 만루 찬스에서 카스트로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6-5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 김선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단숨에 7-5를 만들었는데요.
0: 네.
1: 어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이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죠.
1: 네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팀 순위 4위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키움하고
1: 두산
0: 경기죠. 네.
1: 6연전이 지금 원정 경기죠.
0: 네.
1: 네. 지금 키움이 6승 0패.
0: 네. 네.
1: 그리고 두산이 4승 5패.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도 이닝 시리즈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0: 특히 이제 키움하고는 팀 간의 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데 기아가 아깝지만은 승부에서는 봐준 게 없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키움에서는 좋은 성적 거두시고 두산하고도 이번 기회가 이번 주가 상당히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삼성하고 접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1: 뭐 5승 1패도 좋지만
0: 네. 네,
1: 4승 2패가도 좋습니다.
0: 오, 4승 2패.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4승 2패 기대 걸 거예요.
1: 네.
0: 뭐 내기할까? 아이스크림 내기하죠.
1: 네, 그렇죠.
0: 우리 본부장이랑 같이 네. 볼게.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주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전북을 빛낸 레전드 2탄으로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왕으로 명성을 날린 해태 타이거스의 누군지 아시죠? 김봉현 선수입니다. 김보균 선수를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02년 월드컵 그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대단했었죠. 길거리마다 넘쳐나던 필승 코리아의 환호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울고 웃던 열정의 시간들. 시간은 흘러 그때 월드컵 세대도 이젠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번엔 무대를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북중미 48개국이 모여 월드컵의 뜨거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좀 덤덤해졌다 싶다가도 축구공 굴러가는 거 보면은 또다시 피가 끓는 걸 보면은 아직 우리는 청춘인 게 분명합니다. 축구장 한가운데 공 하나 툭 던져놓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금세 편을 짜서 달리고 또 땀을 흘립니다. 말이 안 통해도 공 하나 굴러가는 쾌적에 다 같이 숨을 죽이고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덥석 껴안고 소리를 지릅니다. 공이 있어서 축구가 되고 사람이 모여서 문화가 되죠.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있는 공은 결국 음악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만큼은 모두의 심장 박동이 똑같이 맞춰지잖아요. 음악이라는 공 하나를 가운데 두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울고 웃으며 거대한 바이브를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축구공이든 음악이든 본질은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적의 연결고리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땀 흘리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게 그리고 목이 쉬어라 응원할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었던 펫샵보이스의 Go West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앤카가 노래하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이탈리아 나폴리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카페 소스페소. 우리말로는 남겨둔 커피라는 뜻인데요. 운영 방식이 아주 소박합니다. 오늘따라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서 주인한테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프레소 두 잔요. 한 잔은 소스페소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돈은 두 잔 값을 내고요. 커피는 한 잔만 마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남은 한 잔의 영수증을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두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뭐 소스페소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잔을 대접하는 전통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나폴리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어 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게 번졌어요.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 문화에 감동을 받은 게 그 속에 담긴 세련된 어떤 배려 같은 건데요. 주는 사람은 선행을 과시하지 않고 받는 사람 역시 동정어린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즐긴다고 그럽니다. 서로 모르는 익명성 속에서 가장 순수한 호의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리 사람들에게는 커피는 어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뭐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 뭐 그런 걸 의식하게 한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빵, 뭐 식사, 뭐 피자까지도 이런 결제를 해둔다 그러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 뭐 이런 연대의 마음 이런 게 있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샤 디스테리 노래합니다. 라벨비. 멋진 인생이란 뜻이군요.

당신은 언제쯤 내 마음을 받아줄 건가요? 마이클 부블레이가 노래한 관도 관도 관도를 들었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다른 사람이 생겼다. 나가겠다 선언을 하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인데요. 원 제목은 호프캡이에요. 윌리엄 니콜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빌 라이, 아네트 베닝, 조시 오코너가 나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네트 베닝을 좋아해서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은 살아갈수록 알 수 없다라는 게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빠져들면서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 식는 걸 왜 몰랐냐고. 그런데 사실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 서늘한 기운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만데.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아들 그 제이미의 표정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부모의 결별 앞에서 무너지는 그 눈빛.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결국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독과 자신뿐이라는 걸 이 영화는 아주 담담하게 그래서 더 아프게 보여줍니다. 영화를 선택하고 공감하는 게 요즘 들어서요. 많이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하고 장르가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호프캡 같은 영화가 좋아지는 게 나이를 떠나서요. 저의 내면의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뭔가 삶의 해답 같은 게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 뭔가를 찾아보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영화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와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45년 후라는 샬롯 램플링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에서 결혼 45주년 기념 파티를 일주일 앞둔 노 부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오는데요. 남편의 첫사랑이 50년 전 알프스에서 추락사했는데 그 시신이 빙하에 완벽하게 보존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첫사랑이.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남편은 다락방에서 첫사랑의 사진과 흔적을 찾아보면서 45년의 세월을 되짚어보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45년 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 이 두 영화는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찾아온 실인 균열 같은 거 우리는 함께한 세월을 의지하기도 하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사랑은 시간의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저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저는 대리 만족을 느껴가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영화 45년 후에 흘러나왔던 곡 플래터스가 노래합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라는 곡을 들어봅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을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좀 뻣뻣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세상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땐 옆에서 뭐 실없이 농담 한마디 툭 던져주는 친구가 예전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많이 그립죠. 정말 보약보다 나은 그런 친구들.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웃음을 던져주는 친구. 한바탕 웃고 나면은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여유 같은 게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유머가 없어져가는 시간. 마치 드럼비트 빠진 록앤롤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참 주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뭐 이렇게 엇박자도 넣는 친구들 아니면 어디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뭐 술 한잔 먹으러 이렇게 갔을 때도 이렇게 옆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은 참 보기 좋잖아요. 사소한 농담에 막 활짝 웃어줄 여유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친구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재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던스 크리워터 리바이벌이 노래하는 다운 온 더 코너입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미국 남부나 뉴올리언스의 뒷골목에서 블루스 연주만 하던 아저씨들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남부 출신이 아닙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출신들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짜 촌놈인 거죠. 크리던스 크리워터 리바이벌이 노래한 다운 온더 코너였습니다. 로이 오비슨이 노래합니다. 온니 더 론니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더 있어 라고 가사가 계속 반복되죠. 귀에 익숙한 리듬이 인상적인데요. 이 베이스를 치는 로라리라는 여성이 그 음반 수집이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이나 산울림의 베이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로앙빈이 연주 노래한 타임을 들었습니다.

크로드 동장의 나이트 인 화이트 세틴 연주곡을 들었습니다. 레게 음악의 전설이었던 밥 말리의 말이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냐에 달려있다라는 참 멋진 말이죠. 오늘 팝의 황제, 요즘 뭐 영화 마이클로 이렇게 쭉 그 제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곡씩 하면서 또 네버엔딩 스토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그 숨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 뭐 퀸시 존스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로드 템퍼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드 템퍼튼은 영화 그 속에서 잠깐 나와요. 마이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저도 영화를 봤는데 로드 템퍼튼의 스토리가 잠깐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 부분에 그 스릴러 앨범 제작하는 과정에서 잠깐 그 자막으로 잠깐 짧게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로드 템퍼튼이라는 키보드 연주하고 또 작곡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뭐 퀸시 존스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템퍼튼하고 바포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포시는 마이클의 어떤 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포시 뭐 모든 춤의 동선이나 어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거의 흡사해요. 그 신화적인 안무가 바포시가 그 뮤지컬 시카고에서 나왔던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춤사위하고 마이클이 하는 춤하고 거의 뭐 모자나 발동작이나 뭐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바포시의 독특한 안무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말리의 말대로 뭐 위대함이라는 결국 선한 영향력,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포시와 로드 템퍼튼, 마이클에게 가장 그 거장의 완성을 더해주었던 숨겨진 위대한 인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한 곡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 영화 E.T.의 주제곡을 노래했던 Someone in the Dark이라는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곡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영화 E.T.의 주제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의 끝곡은 글렌 프라이의 The One You Love 들으면서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음악 가지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세상의 색이 참 부지런히도 짙어집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빈틈없이 채워진 싱그러운 초록이 마음에 다가오는 요즘이죠.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계절이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길목에선 유독 익숙한 것들이 다르게 다가오곤 해요.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조금씩 묵직해지고 무심코 마시는 음료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라디오를 켜두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아늑한 틈새이길 바라며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재즈여행의 첫 문을 열어줄 곡은 보사노바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장들의 만남, 일리스 레지나와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함께한 콜코바도입니다. 곡의 제목인 콜코바도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유명한 산의 이름이라 하는데요. 꼭대기에 거대한 예수상이 서 있어서 리우를 상징하는 곳이라 합니다. 이 곡은 영어권에서는 Quiet Night of Quiet Stars, 조용한 별들의 조용한 밤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제목으로 번역되어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당대 브라질 최고의 보컬리스트였던 일리스 레지나와 보사노바의 거장 조빔이 1974년에 완성한 이 곡은 사실 녹음 당시 두 천재의 팽팽한 자존심 싸움 속에서 탄생했다는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치열한 긴장감이 무색하게도 우리가 듣게 될 음악은 한없이 부드럽고 평온하기만 합니다. 곡의 내용 또한 창밖으로 콜코바도 산이 보이는 아늑한 방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고요한 밤에 소박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럼 일리스 리지나의 콜코바도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일리스 레지나의 콜코바도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마음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춰주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사노바 선율이 지나간 자리를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묵직하게 채워볼까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소울의 여제라 불리는 글래디스 나이트가 부르는 재즈 스탠다드 Since I Fell For You입니다. 원래 이 곡은 1945년에 발표되어 수많은 리메이크를 낳은 명곡인데요. 오늘은 2006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Since I Fell For You 당신에게 빠져버린 이후로 Love brings such misery and pain 사랑은 이토록 비참함과 고통을 가져다 주네요. You love me, then you snub me 나를 사랑한다더니 이내 차갑게 무시해버리지만 But I'm still in love with you.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I can't get you out of my heart.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지워낼 수가 없네요. 라는 가사는 지독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글픈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글래디스 나이트의 Since I Fell For You 들으시겠습니다.

글래디스 나이트의 짙은 서정으로 함께한 Since I Fell For You였습니다. 이번에는 재즈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두 남성 보컬의 목소리를 연이어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쓸쓸하고 나른한 듯한 음색이 매력적인 챗 베이커의 Dead Old Feeling입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마주친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오래된 감정을 담백하게 읊조리는 곡입니다. I saw you last night and got that old feeling. 어젯밤 당신을 보았고 그 옛날의 감정을 느꼈어요. When you came in sight, I got that old feeling. 당신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 옛 감정이 살아났죠. 챗 베이커 특유의 힘을 뺀 나른한 음색이 주는 묘한 해방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팝과 재즈의 경계를 우아하게 가로지르는 목소리 네킹콜의 불멸의 명곡 스타더스트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가루를 흩뿌리는 듯한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그의 부드러운 벨벳 보이스가 압권인 곡이죠. 이제는 곁에 없는 연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 기억이 마음속에 별가루처럼 남아있다고 고백하는 시적인 노래입니다. 나른한 설렘에서 황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시간, 챗 베이커의 That Old Feeling, 그리고 네킹콜의 Stardust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들으신 곡은 챗 베이커의 That Old Feeling 그리고 네킹콜의 Stardust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듯한 여운이 남는 곡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바비 데린의 More입니다. 이 곡은 1960년대 영화음악으로 처음 알려졌지만 이후 재즈와 팝 보컬리스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곡이기도 하죠. 제목처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시간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More than the greatest love the world has known, this is the love that I give to you alone.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랑보다도 오직 당신에게만 주는 나의 사랑은 더 큽니다 라는 가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감정이 부드러운 멜로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르는 바비 데린은 스윙과 재즈, 팝을 넘나들며 활동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보컬리스트였죠. 바비 데린은 재즈 여행에서도 소개해드린 Beyond the Sea, Mac the Knife 같은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유의 여유롭고 세련된 보컬은 오래된 스탠더드에 밝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곤 합니다. 그럼 바비 데린의 More 듣고 오시겠습니다.

바비 대린의 시원한 가창력으로 모어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 그 너머까지 함께 하겠다는 당당한 고백 덕분인지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Ain't We Got Fun입니다. 1921년에 발표된 이 곡은 미국의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가요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음악과 사랑 그리고 오늘 하루의 즐거움으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특히 F. Scott Fitzgerald의 소설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속에 1920년대 미국의 분위기와도 닮아있는 곡입니다.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1920년대는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빈부의 격차 또한 가속화가 되었겠죠. There's nothing surer. The rich get rich and the poor get poorer. In the meantime, in between time, ain't we got fun? 세상엔 확실한 게 하나 있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 하지만 뭐 어때? 이 순간을 즐기면 되지 라는 가사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곡을 1962년 발표된 패기 리의 목소리로 들으실 텐데요. 1920년대 재즈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며 Ain't We Got Fun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패길리의 Ain't We Got Fun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재즈 시대의 풍경과 함께 씁쓸한 여운이 남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기분 좋은 리듬을 타고 이번에는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긋한 커피향 같은 음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컬 하모니의 정수, 맨하튼 트랜스퍼가 부르는 자바 자이브입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 만사 복잡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소박한 행복을 예찬하는 곡이죠. 네 사람의 목소리가 직조에 내는 완벽한 화음을 즐기다 보면 마음속까지 기분 좋은 온기로 채워지는 것만 같은 곡입니다. 커피 한 잔에 유쾌한 수다디를 이어서 들으실 곡은 르네 올스테드의 목소리로 재해석된 Breaking up is hard to do. 이별을 하기는 힘들어요 라는 곡입니다. 원래 1960년대 닐 세다카가 부른 경쾌한 팝송을 르네 올스테드가 우아한 재즈 발라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이 곡에는 현대 재즈의 귀공자로 불리는 피터 싱카티가 보컬과 피아노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요. 두 젊은 뮤지션이 주고받는 애틋한 호흡이 이별의 아련함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유쾌한 커피 타임에서 깊은 밤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시간, 맨하튼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그리고 르네 올스테드와 피터 싱카티가 함께한 Breaking up is hard to do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The Manhattan Transfer의 Java Jive, 그리고 르네 어스테드와 피터 싱카티가 함께한 Breaking Up is Hard to Do 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California Dreaming입니다. 1965년에 발표된 이 곡은 차가운 도시의 겨울에 따뜻한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춥고 힘든 현실을 떠나고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다면 안전하고 따뜻했을 텐데.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캘리포니아를 꿈꾸네 이런 겨울날에는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원곡은 포크 록 그룹 The Mamas and Papas가 발표해 큰 사랑을 받았었죠. 이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시 불렀을 만큼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남아있는 곡입니다. 오늘 들으실 다이애나 크롤의 버전은 원곡을 재즈 스타일로 풀어낸 버전입니다. 익숙한 원곡을 다이애나 크롤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다이나 크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즈의 오늘과 내일을 상징하는 두 여성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를 연달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신예 레이베이가 노래하는 새로운 누군가, Someone New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SNS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층을 다시 재즈로 불러모은 레이베이는 이 곡에서 이별 후의 서툰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특히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당신을 겁줘서 쫓아버렸어요. I overthink, I scared you off라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자책과 미련으로 뒤척이던 마음이 한국 재즈계의 매력 넘치는 허소영의 목소리를 만나며 기분 좋은 설렘으로 바뀝니다. 들으실 곡은 목적지는 달, Destination Moon인데요. 1950년대 인류가 우주를 동경하던 시절 탄생한 이 곡은 복잡한 지구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과 로켓을 타고 달로 여행을 떠나자는 낭만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의 서툰 이별을 지나 낭만적인 우주여행으로 향하는 시간, 레이베이의 Someone New, 그리고 허소영의 Destination Moon 이어서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레이베이의 Someone New 그리고 허소용의 Destination Moon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Minnie the Moocher입니다. 1931년에 발표된 이 곡은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재즈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하이디 호로 이어지는 독특한 가사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The Blues Brothers 버전은 원곡의 스윙 감성에 블루스와 R&B 분위기를 더해서 훨씬 더 강렬하고 자유로운 에너지로 들려줍니다. The Blues Brothers의 Minnie the Moocher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The Blues Brothers의 Minnie the Moocher이었습니다. 스윙 시대 특유의 자유롭고 뜨거운 에너지가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Kenny Burrell의 Midnight Blue입니다. 1963년에 발표된 이 곡은 제목 그대로 깊은 밤의 공기와 도시의 고요함을 떠올리게 하는 재즈 기타 연주곡인데요. 재즈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 특유의 담백하고 블루지한 연주가 조용한 여운을 남기는 곡입니다. 오늘도 김수영의 재즈 여행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지는 케니 버렐의 기타 선율을 끝까지 만끽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a!

0: 영월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들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보연 아트센터에서는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갤러리 뿌띠팔레 영월에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세지붕 6타가의 그림 이야기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백중기 조모희 부부, 김보연 리나킴 부부, 지상섭 천정자 부부 등 세지붕 6타가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굴과 돌을 비롯해 나무와 꽃 등 향토색 짙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김보연 아트센터와 99.1MHz 영월 FM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운전 중인데 왜 이렇게 휴대전화를 만져?
2: 내비게이션도 조작해야 하고 음악 선곡도 해야 하고 메시지 확인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지.
1: 그러다 사고 나면?
2: 휴대전화 잠깐 쓴다고 얼마나 위험해지겠어?
1: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제동거리도 쭉 늘어나고 중앙선도 침범하고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2: 알았어. 운전에 집중할게.
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99.1MHz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 힐워시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길게 내리는 비가 없어 장마가 끝났다고 보도되는 경우를 접하면서 장마가 있었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6월 말쯤 시작해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길게 이어지는 기간 동안 수시로 비가 내리던 전형적인 장마도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기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라 여겼던 우리들의 사계절도 이미 아열대로 바뀌었다고 하니 장마쯤이야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장마가 왜 장마였는지 아세요? 이 방송 마무리할 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워지는 날씨, 이제 여러모로 날씨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 여름의 시작, 도시이야기와 함께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이야기의 간판 코너 중 하나인 오키포처로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PD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상반기의 주된 이야기거리가 바로 6월 초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선거와 정치는 우리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 시작으로 시작된 1월달, 2월달, 그리고 출마를 계획하는 사람들과 지난달의 시장 후보자 대담까지 상반기의 오키포차는 선거를 다루었는데요. 도시이야기도 오늘로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6월에 선거를 마치고 넘어가는 새로운 4년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선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가 라고 여쭙는 것으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축하 인사를 말하기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번에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2위로 당선되신, 제가 그 개표 방송을 그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막판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으로 2위로 경합을 했더라고요. 우리 최한별 당선자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송천 13동 지역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진보당 최한별입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만난 주민들께서 당선됐다고 말씀드리니까 진심이 좀 전해졌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뭉클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하는 게 그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개인적으로 당선이랑 어떤 큰 성과를 얻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정치라는 이슈에서 보자면,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총평이라 할까요?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보당 첫 전주시의원 당선자가 이제 이번 결과로 나왔고, 그리고 저희 전주시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10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좀 변화를 바라고 계셨는지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민주당 독주 지방의회에서 좀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0: 네. 직접 시민들의 그 접촉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좀 느끼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 특별히 민주당 중심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에서 그 견제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을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민심들을 읽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으로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최한별 당선자님을 어떻게 보면 나오게끔 그 교통 정리를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번 선거 때, 그 후보자를 그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우리 동네 그 선거 방송에 출연한 분을 그 중에서 골라야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이랑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걸 준비해 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전북민원련의 박민 대표님의 말씀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선거방송 준비위원회에서요. 이게 이제 집행위원으로 역할을 맡았던 전북민원련 공동대표 박민입니다.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송천 13동 유권자였고요. 네. 최한별 당선자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네.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0: 뭔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2: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효능감도 좀 낮고,
0: 네.
2: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독점구조하에서 뭐 선거해봤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추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외면해도 될 만한 선거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번 전주시장 선거에서 좀 부채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0: 네.
2: 근데 사실 그 부채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 의회, 그러니까
0: 네.
2: 전주시의 직무 유기도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0: 평소에
2: 들거든요.
0: 예산 수립과 집행
2: 그렇죠.
0: 과정에서
2: 네.
0: 네.
2: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사회 여러 이제 구조하에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위는 없어요. 지역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아무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좀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일단 최한별 당선인과 양명환 당선인이
3: 무려
2: 네,
3: 여기
2: 만들어졌다.
3: 방송에
2: 그렇죠,
3: 출연하셔서
2: 그렇죠. 네.
3: 당선되신 분들.
2: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자신
0: 굉장히
2: 있게
0: 큰
2: 네,
0: 의미입니다. 네.
2: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3: 좋은 징크스입니다.
2: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굉장히 힘이 좀 미약해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게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학술 연구 단체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함께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펀딩도 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펀딩 과정에 무려 1,685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액수와 관계없이.
0: 1,685명의
2: 시민들이, 예, 어쨌든 17일 반 이렇게 좀 참여해서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
0: 네.
2: 이것만으로도 저희 프로젝트에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0: 네.
2: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3: 그 중에 포함된 1인입니다.
2: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2: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고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역량이 좀 턱없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0: 네.
2: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그런 성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0: 그 1,685명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뭐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2: 그렇죠.
0: 카카오가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2: 네.
0: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얼마가 됐든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활용한 거네요.
2: 저희가 목표액을 500만 원으로 좀 설정을 했었는데요.
0: 네.
2: 그래서 직접 기부를 하신 분들이 100 16분이시고요.
0: 네.
2: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참여 기부라고 해서,
0: 네.
2: 이 응원합니다. 응원 됐고, 문구를 달아주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할 때마다,
0: 네.
2: 좀 100원에 이렇게 성금이 이렇게 모아지는 구조예요.
0: 네.
2: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0: 네.
2: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를 다 합쳐서, 1600여 명, 1700여 분의 시민들이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3: 그것도
0: 네.
3: 어마무시한
2: 그럼요.
3: 거예요,
0: 네.
3: 사실은.
0: 네. 그래요. 그러면 그 크라우드 펀딩까지 그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원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게스트로서 모셨고요. 그 상반기에 이제 옥키포차를 진행하면서 뭐 유권자도 보시고 또 뭐 후보자 정치인도 보시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그 시장 후보자까지 했는데 그 6개월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을 좀 정리하는 주인장으로서의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덧붙여서 이제 전직 시의원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6월을 그 바라보는데 남다른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궁금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3: 그 이 자리에 지금 오랜 경륜이 있는 방송에 오랜 경륜이 있는 우리 민원련 박민 대표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방송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길벗 PD님.
0: 아 제가요?
3: 네. 네. 네.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럽고 차라리 게스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0: 정치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이 도지사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굉장히 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내분인데 우리 전북 도민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속 시끄러워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그런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사실은. 이런 그 도지사 그 경선 과정에서 불복하고 또 다시 나오고 막 이거 가지고 난투전 벌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잖아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입지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도 없는데 마침 우리 동네 선거방송도 있고 한데 그참 불편하게도 또 이제 뭐 다수 당인 민주당이 또뭐 거의 불참했죠.
1: 그렇죠. 네.
0: 예.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고도 우리 그 지역 유권자들은 그 당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이제 그 36석 중에 10석의 그 의원의 자리가 이제 비민주당으로 됐다라는 것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됐고요. 아무튼 제가 바라봤던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굉장히 속 시끄럽고 불편했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흡한 그 방송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를 데려다 쓰는 우리 길거 PD님 존경스럽습니다.
2: 그래 그어어이 말씀 이제 도시하기 개편 뭐 이야기가 나중에 좀 되겠지만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방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좀뭐 정제된 형식보다는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쉽게 말해서 뭐 요즘 유튜브에서 하듯이 그런 형태의 그것들이 더 어울린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획도 이제 좀해 갈까 하고 그 말씀을 좀 여쭤보자면 나온 김에 크게 이제 도지사 선거나 전국적인 그 지방선거 판이 어떤 지방선거라면 지역의 구체적인 시민들 삶과 관련돼서 다뤄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권력의 향배에 그 매몰되면서 그 자체가 어떤 이 6월 26년 6월의 선거에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던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도지사 선거를 정점으로 해서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토론이나 해법이 제시되기보다는 굉장히 싸움에 휘말리는 듯한 본의 아니게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얘기할 공간도 없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불편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 보태실 게 있으면 한마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지사 선거가 우리가 깊게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말씀 보태실 게 있다면 네.
3: 저도 이제 후보로 직접 이제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도지사 선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의 그 실망감을 되게 크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혼탁해진 그 도지사 선거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더더욱이 이제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좀 확실히 우리 지역 정치에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번 선거가 새삼 그랬다기보다는
2: 언제나
1: 그동안
2: 좀 그런 편이 있긴 했죠.
1: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자체가 좀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의 한 부속물처럼 좀 취급당해 왔었고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키기 뭐 이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대항해서 또 전국 단위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정당들의 좀 대응 이런 방식이 이제 주

0: 된 선거 구도였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또 지역주의. 참 이게 너무 심각하게 좀 표면화되었던 선거가 이번 선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점 구조, 독식 구조 뭐 심하다 이야기 말들은 했습니다만 선거 결과에서 약간 비민주당이 뭐 10명 전주시의회 기준으로 뭐 이건 성과입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민주당 후보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미래가 좀 암담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 대상 후보들 17명 중에서 아예 토론회를 불참했던 게 15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을 보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도 좀 하고 상대 후보와의 공방을 통해서도 진위 여부도 좀 따지고 이게 타당성, 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는 게 검증의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안 하겠다고 해도 이들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심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됐던 게 이번 정선 지방선거의 특징이 아니었나. 즉, 지역주의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재현됐던. 그래서 당초의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라고 하는 본질,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리 동네에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너는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라고 묻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것은 역대 지방선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자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 과제를 남긴 선거였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저희가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보물만 꼼꼼히 살펴봐도 그 차이를 알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공보물만으로
0: 공보물 자체도 안 보실까요?
1: 그런
0: 그분에게는.
1: 의미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는 물어볼만 어떤 지역의 그 문제들 이번에 그 사전에 그 지역 주민 유권자들한테 받아서 그걸 후보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해 보신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이번에 그 시민 마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저희들이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주요하게 토론되는 문제들, 토론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의제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의제, 그러니까 정당 의제, 후보자 의제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 언론에서 제출한 의제만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전라북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거나 정책을 제기하거나 또는 언론이 제시한 것. 근데 정작 그 안에 시민이나 유권자의 목소리는 없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그 언론에서 제기한 의제나 정당에서 제기한 의제와 다른 의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 우리 최한별 당선인도 느끼셨겠지만 유권자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또 다르잖아요.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2: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민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갖고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이런 시민 마이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동네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좀 제발 치웠으면 좋겠는데, 정말 치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생활 주변에 정말 그야말로 생활 정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선거다. 그런 걸좀 확인했었던 그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1: 그래요.
0: 싶어서 내용이에요.
1: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오프닝 하시면서도 말씀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시의회 그 시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26대 10 그러니까 민주당 26, 비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을 포함해서 10명.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그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의식, 그런 결과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당선자로서 한 말씀 여쭤보시겠습니다.
2: 네. 네. 지난 이제 전주시의회를 보더라도 네. 이제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이 다섯 명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의 두 배가 되어서 저는 꽤 많이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의원 선거 같은 도의원 선거 결과는 이제 뭐 44명 중에 42명이 민주당일 정도로
1: 네.
2: 대부분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를 잘 살펴보면 이제 무투표 당선이 많았고 그렇죠. 한 명을 뽑는 구조다 보니까
1: 네.
2: 아예 도전을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 결과를 들은 유권자들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이 무투표 당선 말이 되냐 진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만으로는 그 민심이 다 드러났다고 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쨌든 시의회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시민들이 정말 변화를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10명의 당선이 그 결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이제 민주당 집행부나 아니면은 민주당 중심의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좀 견제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 공식을 좀 깨고 일하는 시의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심도 많이 담겨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변화의 희망을 좀 봤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은 네.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고요.
1: 네.
0: 그러면서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도지사 선거도 그랬고요. 시의회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민심은 아니야 더 이상 묻지마 투표는 안 돼.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자리하고 있었다 작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 네.
0: 사실은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도 이걸 좀 나누어 보면요.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1: 그렇죠.
0: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1: 네.
0: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2: 네.
0: 굉장히 중요한 과제의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0: 진보당의 첫 지역구 의원이죠. 기초의회에서 전주시의회에서.
2: 네. 전주시의회 첫 당선자.
0: 이게 좀 대체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아닐까. 좀 이런 뜻에서 의미에서
2: 네.
0: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2: 네.
0: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전직 시원시도 하고
3: 그러니까요.
1: 그다음에 또 진보 정당 소속이셨잖아요. 총론적으로 말하는 전주시에서 이 결과 어떤 것들에서 비롯됐고 무엇을 좀 읽어 가야 할까 그 말씀 한번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냉정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1: 네.
3: 이 지금 무소속이나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이제 10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1: 네.
3: 이 부분을 좀 냉정히 바라보면 어떤 게 숨어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결국 그 도지사 선거의 갈등에서 민주당 당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이원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김관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끼리 양분화돼서 표가 나누어지기도 했다라는 저는 그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진보정당 의원 한 명 들어가면 뭐 소금 같은 2% 뭐 의원이네 막 한데 지금 10명이 들어갔어요. 이 10명이 제대로 집행부 견제를 못하고 시의회에서 가열찬 투쟁을 해내지 못하면 다음에는 이런 기회 또 없어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1: 그 말씀을
3: 예,
1: 지적을 하시는
3: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3: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선거가 있으면 뭐 꼭 당선을 바라지는 않아도 당의 존재라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광역 후보도 많이 냈었어요. 지역구마다.
4: 네.
3: 그리고 뭐 10% 15% 득표하면 뭐 일정 정도 그 발언금도 받고요. 한데 지금은 그 진보정당의 그런 열정들이 다 없어졌지 않나라고 진보정당들 스스로가 좀 되돌아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거에는 비용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4: 네.
3: 그래서 뭐 하다못해 기타금 뭐 광역은 300, 뭐 저 지금 기초는 200인가요? 150인가요? 뭐 그 정도로 되는데 하다못해 이제 그 지역 그 당부에서 그만큼의 재정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후보 혼자 그거를 다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근데 지금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당의 존재감을 알려내야지만이 또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도 좀 더 이게 받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전멸이 돼버렸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 양대 강한 정당, 그 두 개 정당의 존재만 보이지 사실 다른 정당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4: 네.
3: 그러니까 광역은 감히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우리가 도전해서 되겠냐, 이 무모하다라고 해서 지뢰 포기한 결과가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하게 두드러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찬반 투표제 도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구에서는 이 사람 당선이 됐긴 했지만 지지가 몇 프로고 반대가 몇 프로다. 이 정도의 민심은 반영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한별 당선인의 역할이 특히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또 네.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이렇게 그 교섭단체 구성했나요?
2: 아직 논의 중이에요.
3: 아, 그래요?
1: 아,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2: 단독으로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10명.
3: 한 명이 있었을 때 우리는 막 대고대고 아무 말 대잔치라도 막 하면서 의회하고도 싸우고 행정하고도 싸우고 했는데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역할 잘해야지 우리가 좀 그 정당 간의 균형을 좀 깰 수 있다. 저는 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1: 예전에 이제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뭐 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까지 일정한 그러니까 양대 정당 사이에서 10%에서 20% 사이의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다 흡수되고 사라진 그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대 10이라는 결과를 냈고 이것은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잘 그 네. 증명해내지 못하면 더 그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에는 없는데 그 갑자기 좀 그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데
0: 네.
1: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 전주라는 지역에서 대개는 1-가가 한 40%, 뭐 30% 후반대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1-4가 그다음에 한 20% 후반대 뭐 보통 그렇게 가져가고 3명을 뽑는다면 1-4가 뭐 10% 후반대 그래서 나머지 후보와 이렇게 경합을 하는 이런 양상이 보통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최한별 의원 그 당선자님의 그 득표 그 유심히 봤던 게 그 대목이에요. 1-4를 제치고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한번 출마를 하셨고, 이번에 재도전이시잖아요.
2: 네.
1: 유권자들은 그 4년 전에 최한별과 달리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해서 당선에까지 이르렀을까 이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저도 거의 1등 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3: 나 아까 1등이라고 우기고 왔는데. 잘못된 사실이었네요.
2: 네. 1-가 그 당선자님이랑 저랑 한 27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2위로 당선이 됐고, 이제 민주당에서 1-가 후보를, 청년이나 정치 신인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많이 전략 공천으로 주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이제 나는 그 후보를 잘 모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당선자분들과 또 인사를 나누면 굉장히 그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좀 긴장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뭐 비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정당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당선되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기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신선한 긴장감을 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허기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조국 혁신당이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과는 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또 합당 논의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진보 정당 후보들이 더 많이 진출하길 바랐었는데 그 부분이 참 저도 뼈 아프고 아쉽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진보 정당 당선자로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4년 후에 진보 정당 후보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깨도 많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그 역할 좀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바대로 좀 부응해서 그 역할 좀 제대로 잘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본인 이야기여서 이제 그 다 말하지 않으신 부분이
1: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0: 그런 제가 유권자의한 사람으로서 그 주변에서 들은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크게 이야기했던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좀 인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작동을 했지만
1: 인지도.
0: 많은 분들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 의외로 많아요. 선거 때만 보였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3: 다음 선거 때 다시 나오고.
0: 그렇죠. 다음 선거 때. 근데 이번에 물론 당선은 최한별 당선자가 유일했지만 전주시의회 다른 선거구에 출마했던 진보당 후보들도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1: 계셨죠?
0: 투표들을 했거든요.
1: 세 분 정도 되셨죠.
2: 네. 네.
0: 근데 다들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최소 아무튼 선거 전에 1년 이상 꾸준하게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현안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오고 하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저 진정성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결정적이지 않은가.
1: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2: 그러니까.
0: 자기 이야기라서 보니까.
3: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사실은 서용근 전 의원이 2인 선거구에서 46표 차인가로 당선이 됐었어요. 3선 때. 그게 우리 정의당 역사상으로도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례가 처음이었고 뭐 지역에서도 그럴걸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1-4번이 떨어지는 것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더 어렵다. 이름을 몰라도 그 사람은 다 찍어준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 출연을 대거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선 때 이미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경선이
1: 된다.
3: 곧 당선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별로 힘없는 조직에서 하는 거는 패싱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뭐 1-4번 받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 긴장할 것 같아요.
0: 네. 그 1-4번 떨어졌어요.
3: 그러니까 여기 1-4번 떨어졌잖아요.
1: 1-4번 안 떨어졌나 이번에?
3: 안 떨어졌다니.
1: 떨어지진 않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전국적인 선거 결과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구청장과 또 서울시의원 이렇게 이게 교차로 해서 이렇게 줄투표가 아니라 골라가면서 했다는 그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 전주에서도 그 기초원 선거에서도 좀 작동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이번에 그 한겨레 21 기사에 보니까, 안동 녹색당 그
3: 허승교 허씨예요.
1: 그분
0: 거기는 문중 선거가 주로 이루어지는 네. 곳인데 네, 굉장히 그, 상징적인 곳이에요. 네.
1: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산불부터 해서 모든 일에 그 뛰어들어서 생활 속에서 그 주민들과 접촉해 온 것을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사실 그게 네. 쉽지는 않죠.
1: 그렇죠. 네.
3: 쉽지는 않은데 네.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그래야죠. 그 정도의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1: 그래서 혹시 그 비결을 여쭤볼까 했는데 대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본인의 입으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3: 나 같았으면 했는데 내가 당선됐으면.
1: 네. 그러면 이제 박민 대표님께 이 말씀 좀 한번 여쭤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예전에는 뭐 총선 시민연대 뭐 네. 그것도 옛날 얘기네요.
0: 2000년
1: 뭐 낙선 운동 또는 뭐 정책 제안 운동 뭐 이런 거 다양한 형태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네. 이 선거에 그 관여하는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그 역할이 실종되고 오히려 이렇게 정당의 내부 경선에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데 드물게 우리 동네 선거 방송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라는 공간 같은 속에서 시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바꿔 나간다면 무엇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주제가 너무 커서요. 사실은 시민 단체들 시민 운동에서도 고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창 운동이잖아요. 에드보커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제를 강하게 좀 주창해 나가고 정치적 정파적 입장을 밝히는 단위가 시민 단체 시민 운동의 모습이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시민 운동이라고 하면 비정파 중립성,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었어요. 이게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선거법을 통해서 과거에 낙천 낙선 운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던 틀렸던 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존재하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그런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 심판으로서 지휘와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래서 일부 단체는 지적하셨지만 좀 얌전하게 지적하셨지만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특정 선거 캠프에 이렇게 개입해서 했고
1: 네.
0: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그렇게 좀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1: 네.
0: 뭐든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그렇죠. 과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1: 이를테면 정치의 네. 개입하는 것도 그 그렇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0: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네. 과정도 필요하고요.
1: 네.
0: 그 의사를 묻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걸 대회에 공표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1: 그렇죠.
0: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지지해 나가겠다 한다면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0: 환경단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적 그 철학과 가치관과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1: 네.
0: 이 후보가 우리의 의지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 후보를 지지할 거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하는 거 나는 얼마든지 내부에 투명한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0: 겉으로는 네. 심판인 것처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특정 캠프에
1: 경선에 관여하거나
0: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공정성을 겉으로는 강조하면서 특정 캠프와 이렇게 반하는 캠프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거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특정 캠프에 뭐 인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것과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닐까.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답이 이거다가 아니라 그것의 답을 향해 가는 과정,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3: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저 후보 훌륭해서 뭐 지지 표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선거 전 공약으로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흰 것을 보고 희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 후보에게 몰입돼가지고 저 후보의 검은 것을 희다고까지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면 정말 씁쓸해요. 그리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들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는. 그런데 우리 선출직은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위임받은 권력 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끔씩 느낄 때 정말 존재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0: 네, 스스로 뭐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잘 세우면서 활동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1: 이럴 때는 똑같은 사안 도지사 경선에서 그 뭐 대립이나 또 돈봉투나 똑같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서 자신의 그 친소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0: 그렇죠. 네.
1: 그 내는
3: 이런 것들에 입장에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네. 재수가 없어서 네. 전 국민이 다 보게 되는 증거가 나왔고 네. 이 지금 계속 캐고 있는데도 잘 안 나오는 케이스고 그런데 그거를 뭐 네가 더 잘했네 내가 더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싸우는 것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심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
1: 네. 그런 거에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차라리 그 투명하고 그 그런 그 떳떳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처럼은 더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 되는
0: 그 전환기인 네.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전북 측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좀 가져왔던 네. 이런 선거에 대한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과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해가고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시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1: 그래요.
0: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1: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입장에서 우리 그 특별히 당선자이신 그 최한별 이제 곧 의원님이 되시잖아요.
2: 네.
1: 여태까지 지적했던 그, 막중한 어떤 기대도 있고 또 과제도 있는데, 민주당 지배적 그 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풀어갈지 뭐 이를테면 최한별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면 네. 시민들한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이번 13대 의회 구성을 살펴보니까 네. 초선 의원이 17명이고요. 2030 의원이 13명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민주당 의원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거보다는 개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있는데요.
1: 네.
2: 하우키 전 의원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좀 그런 기대를 좀 품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존의 좀 낡은 의회 관행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던 뭐 의회 해외연수제도 이런 것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도 지금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전주 시의회에서는 그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낡은 관행들을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의원들과 함께 좀 바꿔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좀 더 책임성 높은 의회를 만드는데 제 목소리도 좀 크게 내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바꿔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께도 많은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시의원이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의원이고 존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초심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겸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허 의원님 뭐 파이팅을 주문한다든지 뭐 주문이라든가 조언 뭐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 보시죠.
3: 뭐 지나친 겸손은 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겸손해야죠. 겸손한데 사실은 이제 겸손해야 될 부분이 또 어디에 있냐면 그 우리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질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 봐도 그렇잖아요. 막 호통치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어려운 시험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섭대. 무서운 의원님이 되시되 건방진 의원님. 그런 의원은 되지 말아라.
2: 네.
3: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의원의 무게감을 훨씬 더 존중해주고 또 아마 의원 이제 당선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을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또 어리면 어리다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
2: 네.
3: 희망하시는 상임위가 어디인지는 잘
2: 복지 환경이 신청을 했어요.
3: 어려운 제가 복지 환경이 4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임위 활동 일단은 그 어떤 것들이 그 12대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들이 있는가도 잘 살펴보시고 지나온 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박 대표님. 네.
0: 아, 뭐 겸손에 대한 이야기지. 뭐 시민에게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요.
1: 네.
0: 그 공무원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근데 집행부나 다수당, 즉 권력에게는 단호해야죠.
1: 네.
3: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의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0: 무섭고 단호하고 원칙적이고
1: 네.
0: 왜 진보 정당이 네. 필요한가라고 네.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예, 뭐 네. 응원하겠습니다.
3: 저도 응원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점점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우리 혹시 그 JK PD님.
4: 네.
1: 한 말씀 덧붙이고 있으면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4: 아니요, 저 지금 네.
1: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우리 최한별 당선자님이 골라주신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태원 클라스 OST 가오의 시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하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마무리는 이 이야기를 과제처럼 던지고 들은 이야기를 남기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서 대상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자들은 80% 이상 불참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을 대목이 존재합니다만, 시민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서 가령 시민 중 30%가 청취하는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나가지 않고도 당선될 거라고 장담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시민들이 청취하는 미디어로 자리 잡아가는 게더 본질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과제들을 앞에서 나눴던 정치적인 과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각자의 제안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응원이나 주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밖에 정치에 대한 다짐이나 포부,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한 분씩 차례차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부터.
1: 네. 공동체 미디어의 힘이 좀 세져서, 서로 나오겠다고 좀 하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저희가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전주시의회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요. 그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 존재 의미,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능감들이 쌓이다 보면 30% 이상의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미디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0: 네. 이번에 2명 당선시켰는데, 다음에는 4명.
2: 100% 당선이지,
0: 네, 100%.
1: 100%. 나온 사람은.
0: 네. 그러면 우리 최한별 당선자님. 네.
3: 네.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0: 네.
3: 뭐든 이제 시작은 작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번에 우리 동네 그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박민 대표님께서 또 새로운 좋은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열심히 열일 제치고 나오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우리 오키포차의 주인장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 네,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민주당 후보들이 좀 깜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라도 좀 자신을 어필할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낙선되신 분들이 어쨌든 지금 10명이 비민주당이면 그 10명들은 다 자기가 당선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지훈 시장 당선인이 우리 그때 그 선거 전에 대담했을 때 간부회의를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겠다.
1: 생중계.
2: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아마 이제 의회도 상임위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시장이 그렇게 하는데, 뭐 의회도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씩 해보고요. 그러면 아마 그동안의 천태만상이었던 의회 상임위에 임했던 의원들의 태도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진보정당 의원들을 뭐 2% 소금, 뭐3% 소금 했었잖아요. 근데 10명이 있었어도 어쨌든 진보당의 최한별 당선인은 그 중에서도 3%의 짠맛을 내줘야 된다. 짠맛을 잘 낼 수 있도록 저도 뭐 옆에서 도울 게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바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한 장마의 비밀, 이제 그 답을 드리는데요. 장마는 두 개의 공기층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한반도를 배경으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전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대의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층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밀당을 하는 현상인데요. 근래 이런 밀당이 자주 사라지곤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여름철의 무더위는 이런 밀당을 방해하는 거대하고 뜨겁고 건조한 공기층이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남쪽에서 밀려오던 태풍도 튕겨가는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밀당이 한여름 한반도의 더위를 식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옛 이야기 속에 소재가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디 이런 현상들이 해소되고 적정한 수준에서의 밀당이 이루어짐으로써
4: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That's not my, not my, not my name. This is not my name. This is not my, not my, not my name. This is not my name. This is not my, not my name. 여기저기 척 웃어 online. 예상을 깨버려 미안해. I'm a surprise. 눈 뜨면 쏟아지는 shots 무한 감사. 계속 loading 중. Yeah, 예측 불가. Me and my girls 붙여진 이름 마치 나보다 날 더 잘 아는 것 같은 온몸에 labeling, labeling 안 볼 지경이야 이거 좀 떼어내고 싶어 What the hell?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내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분들이죠.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에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토론회의 의미와 성과 되짚어보고요. 이 새롭게 선택받은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드리죠. 먼저 고정 패널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전주공동체라디오 최성원 본부장 함께하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매일 스텝으로만 참석하다가 이렇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고정 네. 패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전주시 카 선거구에서 당선된 진보당 최한별 당선인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주시 다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영환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양영환입니다.
0: 네, 양영환 당선인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 뭐 당선 소감이라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어도 저는 저희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을 전주에서 제일 우수한 주민과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무소속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구나. 뭔가 좀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사전에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좀 힘든 선거였습니까?
4: 선거는 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개표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내심 마음속으로 1등을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어요?
4: 그게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도.
0: 네. 네.
4: 66표 차로 지금 2등 했습니다. 네. 네.
0: 자, 그런가 하면 전주시 카선거구 성촌 1동과 3동이죠?
3: 네. 네.
0: 여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게 처음 사례인가요?
3: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네. 민주노동당 소속의 양용모 시의원님이 당선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네. 네. 근데 진보당으로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처음 됐고 전주시의회에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3: 제가 투표일 가까워질수록 좀 분위기가 뜨거워진다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선거 초반에는 이제 당이 약해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거 보고 아, 좀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0: 네. 개표 초반에 1등을 달리셨잖아요.
3: 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네, 제가 1등 되는 줄 알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대단히 좀 선전하신 결과를 보이셨는데 문진 수장님
5: 네.
0: 어떠셨어요?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5: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 두 당선인을 보면서 너무 멋진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거시기 그리고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검증을 받으신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당선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토론에 여기에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세요. 우리 최성원 본부장님.
2: 네.
0: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휘하셨잖아요.
2: 네네.
0: 총괄한 장본인으로서 소감이 어떠세요?
2: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요.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 동네 선거 방송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두 분이 당선이 돼서 너무 기뻤고 아까 개표할 때 두 분의 득표수를 보면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들도 좀 있긴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당선이 되지 못했던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또 득표를 하시고 당선이 됐던 사례가 돼서 정말 기쁘고 이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0: 자, 이번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에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거의 참석하지 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참석을 하셨어요.
3: 네.
0: 혹시 이렇게 토론에 검증 기회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한별 당선인.
3: 이게 유권자분들의 반응까지는 제가 많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렇게 토론회에 나가는 게 후보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 의무를 다 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게 선거 과정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고 아쉽게도 저 외에 이제 진보나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선거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한 명은 또 진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또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들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네. 양영환 의원님 우리 당선인 사실은 그 해당 선거구에서 저희가 좀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혼자만 참석하셨어요.
4: 예, 네, 문제는 그 민주당이라고 한 거대 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공천 받는 과정이 중요하지. 추후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토론회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해서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뭐 공약이랄지 이렇게 밝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문지연 처장님. 네. 이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함께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번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의 의미랄까요? 좀 네. 성과도 있을 거고 한계도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5: 성과 아니 그 전에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17명의 후보들 가운데 15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유일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통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저는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거나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이 무대의 자리인데 실은 나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후보자들은 자질 그다음에 검증에서의 그냥 아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준비 안 됐다라고도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민주당 왜 후보자는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만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안 나온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차후 이제 유권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던 자리이고 반대로 거시기를 통해서 계속 뭐 지방 주민들의 의제들이 계속 공유되고 이런 공유들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저는 대안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자리였다고 전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도 전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 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노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 과정 속에서 좀 제시됐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공약들,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장면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견제와 균형을 이뤄 경쟁하며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남는 유유부지를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외에 이제 세대별로는 원하는 문화 공간에 대한 그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먼저 세대별로 다른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이제 완주군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지도 못하는데 지금 인근에 부분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릴레이 1인 시위도 하고 지역에 그 사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채우고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정치로 오직 주민만을 섬기겠습니다.
4: 우연치 않게 정치에 제가 이렇게 끌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치가 중요하려면
1: 야당 소수의 인원이 좀 적정에 좀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받는 민원은 반드시 그날 저는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동네에 나가면 일자르는 의원 지켜야 된다. 저는 만약 이번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서두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좀 이게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이 저는 나왔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그런 행복감을 우리는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동생 같아도 아무래도 서학동 저편한데 우리 평화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평화동을 들었습니다. 가능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0: 자, 짤막하게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분 모두 뭐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 좀 함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양영원 당선인 무려 4선이세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0: 뭐 이 정도 되면 뭐 의장도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4: 의장은 제가 뭐 지금 세 번 지금 출마를 계속했습니다.
0: 아, 의장에 도전하셨어요?
4: 도전했죠. 도전했는데. 네. 예, 도전하면 뭡니까? 예, 왜냐면 그 해당행위라는 그 족쇄를 채워놔요. 민주당.
0: 해당행위요?
4: 민주당이 네. 만약에 무속을 찍었다. 네. 그럼 찍은 사람 색출해서 해당행위로서 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10여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제 10표는 나오겠죠. 보통 보면. 네, 그 숫자. 그 민주당 네. 아닌 숫자만 받는 게 연대까지 관리하고 관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장은 뭐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지금 민주당 26명 내에서 네. 의장, 부장, 각 상임위원장을 아마 선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그 의장 후보를 만나서 한석은 야당한테 줘라. 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0: 상임위원장.
4: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고.
4: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속마음은 지지하고 싶어도. 네. 만약에 지지라면 해당 행위자로 네. 찍힌다.
4: 그렇죠.
0: 네. 혹시 뭐 나중에라도 네. 이렇게 사석에서. 네. 아, 나는 지지하고 싶었는데 좀
4: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고.
4: 네. 있지만 네. 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해도 마음은 형님입니다. 의원입니다. 허도. 네. 실수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미안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분들도 사실 덜어 있습니다.
0: 네.
4: 그렇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감정이나 그런 건 가질 필요성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갑니다.
0: 이게 사선이 되신 양영환 당선인께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우리 최한별 당선인께서는 이제 진보당은 또 유일한 당선인이잖아요.
3: 네.
0: 그만큼 더 힘드실 것 같아요.
3: 네.
0: 각오는 되셨어요?
3: 네, 뭐 워낙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기 때문에 저희 뭐 진보당에서 뭐 해외 연수권이나 여러 가지로 윤리특위 권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서 각오는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도 이제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민주당 의원이 10명이 입성하게 돼서 같이 좀 손잡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견제하는 일에 좀 잘 고민 맞대고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주시의회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36명.
4: 네. 이번 한 명 들어 36명입니다.
0: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 26명.
4: 네.
0: 네. 그리고 나머지 10분이신데
4: 네.
0: 뭐 최한별 당선인 의장을 목표로 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3: 네.
0: 원하는 상임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3: 네.
0: 네. 혹시 원하는 상임위 결정하셨어요?
3: 아직은 고민 중인데요.
0: 고민 중이시고.
3: 네, 네. 제가 어쨌든 뭐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나 뭐 전주시 SRF 소각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강권이나 안전 생활 환경 이런 관련된 상임위를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0: 그 양영환 의원님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라고 다 갈 수 없는 거잖아요.
4: 없죠.
0: 네.
4: 왜냐면 이제 분배 안배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임인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0: 네.
4: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6: 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의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이 여부도 사실은 정당의 영향력 이게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4: 그렇죠. 일단 네. 그 두 개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 뭐 자기 첫째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 차선책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 거 두 개를 신청하는데 네. 그러지 않을 경우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꺼내본 이야기예요. 지금 열 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아니신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6: 그러면 그 열 분이면 열 분이 좀 뭉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그런데 이미 네. 뭐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가 구성되면 영향력을 발휘 사실 송천동 분구할 때는 저희 네 명이 사실 찬성을 해서 분구 같은 그런 영향도 있고요.
6: 네.
4: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하는데 저희 네 명이 아니면 그냥 부위원장 체계로 갈 수 있는데 네 명이 네. 뭉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뭉쳐도 또 이번에 진보당에 이렇게 훌륭하신 최한별 의원님까지 오셔서 10명이 제대로 뭉쳐도 뭉쳐는 질 거예요. 뭉쳐는 지겠지만 그래도 2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6: 교섭단체 구성은 가능한 거죠?
4: 가능하죠.
6: 그럼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없습니까?
4: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네. 교섭단체가 돼서 의장단, 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6: 네.
4: 나중에
6: 네.
4: 어떤 카톡이나 그런 공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의장단 회의에 참여, 저는 이번에 원구성 되기 전에 의장단에 무조건 한 명은 우리 원내대표로 참석을 하겠고로 말아. 그래야 의회가 돌아가면서 알아요. 전혀 우리는 가망론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 좀 그렇게 좀 강력히 요구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지금 어쨌든 이 10명의 비민주당 이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4: 그렇죠.
6: 그러면 당연히 의회가 그런 유권자,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 원구성 과정에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4: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의회가 좀 구성되고 제대로 견제감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회의 또 원칙인데
6: 네.
4: 한번 저희들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5선이신 분도 계시고 저도 4선이고 또 3선도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6: 네.
4: 그 좀 머리를 맞대서 조만간에 한번 그 비민주계 당선자들하고 한번 상견례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6: 네. 아, 그런 예정을 갖고 네, 계시군요.
4: 갖고 있습니다.
6: 네.
4: 그래서 의회단 얘기해서 사무실까지 지금 마련해서 일시만 주면 당선자로 해가지고 지금 다 면패해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6: 아, 진보당도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3: 네, 그럼요. 같이 해야죠.
6: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해보고요. 또 전주시의회의 과제, 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정말 중요하긴 하니?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문 전 처장님.
5: 네.
6: 한번 짚어봅시다.
5: 쉽게 네.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 알고 계시는데 역할을 안 하시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전국 단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중앙의 전국 단위의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겠죠. 우선은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주민들과 일상에서 밀접하게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법규, 법이 있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와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화도 나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은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금연구역, 주차장 설치 같은 좀 큰 틀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그 다음에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6: 네. 네. 전주시의회가 1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방의회 역할과 무관하지 않아요?
4: 약간의 네. 일말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이 저도 예, 막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의원들의 네. 일말에 그런 생각.
6: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의회가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기한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그동안 선거 토론의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각 지역의 주차장 문제,
5: 네,
6: 교통 문제. 이런 주차장을 어디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4: 그 조례에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민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조례를 안 거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이제 급한 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6: 네. 네, 조례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4: 그런 경우.
6: 네, 이게 이제 의회의 실제 권한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지방의회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전의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기대를 할 텐데 의원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목소리를 내는 공간일 텐데 최한별 당선인 가장 먼저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어떤 발언하고 싶으세요?

0: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좀 제기하면서 청소년 이동권도 보장하고 그 청소년들의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느낄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SRF 소각장 문제 일단락 됐다고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0: 네.
1: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걸 점검하시겠다. 그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이런 발언들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네.
0: 네, 그러니까요, 정말.
1: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미 5분 발언 많이 좀 해보시기도 했고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2: 그러죠.
1: 5분 발언이.
2: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편하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물론 5분 발언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1: 네.
2: 오운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오운발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요. 근데 오운발은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의견 제시지. 오운발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 의원이 엊그저께 저 우리 최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1: 네.
2: 오운발은 최다 발언 뭐 12대 해서 28번.
1: 네.
2: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동네 일도 있고 시 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던져주는 거죠.
1: 네.
2: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근데 답변서는 답변하게 돼 있어요. 오분발언하게 되면. 거의 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합니다. 내용이.
1: 그러니까 여론을 환기시키는
2: 그렇죠.
1: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요.
2: 제일
1: 네.
2: 중요한 것은 이제 기사화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민들을 좀 알 권리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1: 네.
2: 부분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3: 네.
1: 갖는 기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3: 네.
1: 우선할 문제.
3: 네.
1: 네. 뭐가 있을까요?
3: 두 가지가 우선 있는데요.
1: 네.
3: 우선은 정당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가셨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가 좀 정책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예산인데 부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인수위가 지금 꾸려졌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부채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민선 8기의 시의회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공론화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우선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양영환 의원 당선자님도 오셨으니까요. 요즘 이제 건지산 제가 두 가지인데 건지산 문제도 있지만 가로수 문제 지금 고민 많잖아요. 전주시가 가로수 문제가 이제 30년 자랐거든요, 나무가. 30년 자란 이 나무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있고 좋은 것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원성이 많은 거는 나무들이 대부분 잘려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전체 전주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각에 다 공통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이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별로 안 좋으니까 잘라주세요. 나한테 너무 피해를 줘요. 잘라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전주시의 가로수 이 부분 분명히 저는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다른 의제는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실
1: 네.
3: 건데 이 의제는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 말씀하신 김에 우리 당선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양영환 의원 좀 어떠세요? 가로수 문제.
2: 가로수 문제는 엊그저께 저 뭐 어떤 방송에서도 잠깐 태운 것 같은데 사실 가로수가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죽였는가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지나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고 또 예전에 개발할 때 지금 나구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진 것이 지금 제일
3: 네.
2: 문제가 나구송 문제예요. 나구송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가 하수관 거나 이런 데 다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나구송 정리, 아니 참 가로수 정리는 꼭 필요로 저는 한다고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나구송이랄지 메타세카이나 먼저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돼 뭐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자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맞고 네. 문차장도 계시면 또 이제 시민단체 단위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장단점 있는 것 같아요.
1: 문차장이 뭐 잘라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3: 저는
1: 네.
3: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막 하수관 거 막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르는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

0: 하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180골의 나무를 다 자른다라는 건 찬성할 수는 없고요.
1: 아니,
0: 다만 그 지금 뭔가 나구순의 문제나 이게 그 나무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또 심는다는 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발현시키는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2: 네, 최한별 당선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3: 네. 그 지난 이제 시장님 현재 시장님이시죠. 예. 이 나무를 이제 벤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나무 지켜야 되고 자연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환경 감수성이 높으신 시민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 같은 걸 들을 때면 그냥 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무에 대한 민원만 듣게 되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공론화하고 서로의 고민을 좀 서로 들어보는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사실은 여기에서 뭐 지적하신 내용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답변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사적 민원보다는 공공적 이슈, 공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역할 그걸 토론하는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가 주고받아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디어의 중요성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 라디오는 원래 출발 자체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4: 네,
2: 최성문 부장님.
4: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뭐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거가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은 뭐 얘기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정도에서 얘기가 되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론의 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지역의 공론의 장이 역할이 되고 특히나 여기에 많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직접 얘기도 하고 의제화해서 서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한쪽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도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또 역할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노력했던 것들은 그 아까 5분 발언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저도 이 공동체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5분 발언 뭘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고 찾아서 또 5분 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의회에서 5분 발언 네. 이런 것들을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 5분 발언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해봤자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거의 사장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그걸 하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럼 감사하죠. 실체적으로 네. 5분 발언을 보통 한 그 회기당 그 시작할 때 한 8명 그다음에 마지막 날 8명 정도에서 보통 한 16명 이제 다 채우지 못한데 한 10여 명 이상이 하거든요. 거기서 한두 번은 아마 방송이나 메디에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어떤 팩트가 없으면 절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동체 나도에 좀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2: 네. 5분 발언은 지금 생중계가 됩니까? 중계가?
1: 예. 네. 생중계 됩니다.
2: 아, 생중계가 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러면 네. 공동체 라디오에서 유튜브로도 이 5분 발언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4: 네.
2: 네. 계획 있으세요?
4: 뭐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시의회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생중계나 뭐 이런 것들 좀 전달하는 그런 것들 있는데 뭐 이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조금 더 그 의회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5분 발언 중계하실 거냐고. 네. 질문드렸어요.
4: 아, 저는
2: 정확히 오늘의 약속.
4: 아, 중계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5분 발언에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2: 아, 전화 연결해서
4: 네, 전화 연결해서 네. 이번은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발언의 맥락이나 의미 왜 이런 걸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시에서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2: 네.
4: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들이 그럼 참 좋아할 겁니다.
2: 이렇게. 단순 중계 수준을 넘어서 공론화해 나가겠다.
1: 네, 네. 아, 네. 그럼 의원들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단어 하나도 신경 쓰고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4: 아 근데 네,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뭐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2: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 공론화 안 되면 그 책임은 공동체 라디오에게 있다.
1: 알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주 시의회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주시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개혁과제랄까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한별 당선인, 그동안 전주시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3: 네, 저는 시의회가 스스로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뭐 외유성 연수랄지 아니면 비위 의혹들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의회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또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뭐 외부성 연수나 아니면 윤리특위 개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외부성 연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3: 네. 우선은 그 사전에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도 그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게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몇 번 그런 경험들 좀 하셨잖아요?
5: 저는 몇 번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시의원 당선돼서 그냥 얼떨결에 미국 한번 갔다가, 네. 저거는 이게 아닌가, 아니다 싶어서 그 뒤에는 그 해외 연수를 제가 일본에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고, 제가 12년 동안 무슨 딱 두 번 갔다 오고, 저는 해외 연수란 그 무조건 저는 빼고 갑니다. 35명이면 34명입니다.
2: 아, 뭐가 안 맞아?
5: 뭐 저는 뭐, 네. 제가 그 나가서 처음에 11박 13일로 다녀왔는데, 왜 왔는 거를 모르고, 그냥 버스 타는 게 일이고, 그 제 이제 성격과는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왜 왔는가 싶어서,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 뭐 화장실 문화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 11박 13일 다니면서. 네. 그래서 저는 죽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해외 연수를 안 가는 걸로 저는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2: 아, 그러면 아예 연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5: 거예요? 아니 제가 네. 개인적으로 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뭐 요즘 뭐 말씀하기 좋잖아요. 훨씬 있다고 봐요. 대신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최한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명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제일 많이 문매 맞는 것이 해외 연수 아닙니까? 네. 뭐 유효성 해외 연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5: 업체 선정부터.
2: 업체 선정부터.
5: 네, 네. 처음에 업체 선정부터 그 이번에 지금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직원들 네. 조사받는 것들이 아마 저는 뭐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2: 지금 오늘 공무원과 그 지금 여행사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졌죠.
5: 예, 네, 제가 네. 오늘도 지금 우연치 않게 그 담 갔다 왔던 공무원하고 야, 해결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검찰이 지금 송치는 상태고. 네. 왜 네가 다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이제 한번 슬고 웃으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해외 연수라는 것이 필요는 해요. 뭐 견문을 넓힌다는 데는 필요하지만 네. 아까 그렇지만 업체 선정부터 투명이 원칙적으로 투명해야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을 좋게 안 보잖아요. 항상 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자에 계시면 의원들이 별로 보면 뭐 나쁜 짓 다 하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것은 좀 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이분들이 다녀오더니 뭔가 변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2: 네. 네. 그래서 그런 최한별 당선인은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
3: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도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워낙에 뭐 말씀하셨듯이 항공권 부풀리기나 뭐 관광성 연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잘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지금 문재인 처장님 네. 이번에 지금 연수 문제가 논란이 돼서 네. 검찰로 지금 이첩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의원들은 좀 대상에서 빠졌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0: 우선은 저는 이제 의원님들 저기 당선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건 아, 이런 것도 공론을 많이 해서 공감을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것도 해외 연수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참 좋겠네요. 이런 목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훨씬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왜 책임과 그런 거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책임과 그 투명성에서는 항상 왜 뒤에 계시는지 항상 책임감과 뭔가 투명성을 갖고 정치인으로 나오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런 일에서는 뒤에 가시고 왜 뒤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의원님이 조금 한번 네. 경험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민선 8기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시지만 시민들이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약간의 총대 소위 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뒤에만 있고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어디 뭐 신뢰가 가겠습니까?
2: 네. 장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번에 사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미 3선 의원으로서 중진 정치인이신데.
5: 벌써 그렇게 됐네요.
2: 나름대로 이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5: 아, 저희 네. 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꼭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뭐 윤리특위 아까 말씀하신 윤리특위나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 민주당도 알아서 다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까 결과를 알거나 중간에 뭐 저 우리 뭐 카톡이나 단체톡에서 뭐 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2: 네.
5: 그래서 이제 저도
2: 아니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민주당의 독점, 민주당의 행태를 방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양영환 당선인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2: 네. 이번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개혁, 변화 좀 이루어내셔야 될 텐데.
5: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열 네. 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최연별 의원님 보고 잠깐 저기 노비에서 얘기했을 때 좀 같이 협조를 잡았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진보당 의원이시고 나머지 이제 무소속 조국당인데 조국당이야 뭐 조국 대표가 지금 뭐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볼 때 뭐 거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 자체적으로 뭐 원내를 구성원이었지니 그래서 그 하여튼 이 얘기를 한번 충분히 해봐라. 그렇게 나서 힘을 실리려면 어차피 몇 명이 뭉치하고 얘가 돌아간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만약에 13대 들어가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뭐 저야 뭐 어차피 뭐 욕심도 없고 다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네. 아무튼 그 열 분이 좀 똘똘 뭉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독점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공천 과정에서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네, 문정철 의원님. 네.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실은 개인의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는 아닌 거고 실은 어떤 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님도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당에는 왜 반영이 안 되냐. 정당에서는 왜 목소리가 안 나오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충분한 검증, 그다음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인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이 그것도 다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나 제대로 우리는 검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서 저는 실은 이제 의회의 첫 걸음,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면 공천부터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 민선 9기도 좀 아쉬움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열 분의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이 뭐 무소속이든 진보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정확한 견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연수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겸직 기반 문제 또 고가의 물품 협찬 문제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몰아줘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례들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최연별 당선인의 네. 네.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에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3: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주당 일당 독주가 계속 이어져 오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공천을 받고 공천이 되면 또 당선이 되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번 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10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도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좀 이렇게 투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화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소수 정당이 원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현실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영원 의원님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자체 사업 수의 계약 문제.
5: 네.
2: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5: 그런데
2: 의원들에게 뭐 실제 청탁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5: 아, 저도 처음에 네. 시연됐을 때는 청탁이 아닌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2: 네.
5: 뭐 좀 하겠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코빼기 잘 배치고 청렴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또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네. 연락이 오면
2: 어떻게 넘어가요?
5: 담당 네.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야 이만저만해서 우리 문차장이라는 사람이 가니 커피 따뜻하게 타서 양영원 의원님한테 얘기 잘 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예? 딱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딱 시간 딱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전화합니다. 다시 없던 걸로 해요. 예, 그러면 네. 한 뭐 보름이나 15일 정도 있다 그 전화가 옵니다.
2: 네.
5: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없어. 네. 전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못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밉보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주시오. 안 이러니 수익약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하루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아, 저놈은 저런 놈이다. 라고 네.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2: 청탁과 부탁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한 네. 점이 있고. 또 그 의원들이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5: 네,
2: 그 민원과 청탁. 이 경계를 어떻게 좀 가를 것이냐. 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5: 청탁은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청탁이고
2: 네.
5: 우리 민원이야 뭐 공적인 민원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뭐 100번 받든 1000번 받든 해결되는 건데 이게 제일 이제 그 청탁 문제가 의원들한테 항상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잘 헤쳐나가야죠.
2: 네.
5: 그 위험성은 그나저나 맨 의원들 도둑놈이고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듣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실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2: 우리 최한별 당선인은 이제 초선이시잖아요.
3: 네.
2: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네.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3: 저는 이제 양영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배 의원들께서 그렇게 청탁에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2: 네.
3: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 민원과 청탁의 경계를 잘 가르는 거.
3: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민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해결되길 바라고 어떤 분은 그게 해결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또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일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 네. 원칙, 이상과 네. 현실 사이의 괴리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나름의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의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만 윤리특위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 역할을 했다면
3: 네.
2: 좀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겠어요? 네,
0: 네.
2: 문유처장님.
0: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윤리특위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뭔가 어쨌든 수위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들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뭐 과반 차지가 이제 이어온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제 그것들이 싸우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도
2: 네.
0: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실은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없다, 없어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들 정도여서 저는 정말 그 소수 정당이나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민주당에서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2: 네. 최한별 당선인, 뭐 진보당 그 후보를 뽑아주신 이유가 이런 민주당 일단 독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라. 변화를 시켜라.
3: 네.
2: 이런 유권자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각오한 네. 말씀.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세요?
3: 네. 이게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조국혁신당 후보님들도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비민주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좀 힘 합쳐서 민주당 견제를 좀 제대로 해내고 그 의회 안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또 대응하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2: 네, 우리 최성원 본부장도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4: 네, 네. 그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뭐 일단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닌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양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모르신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정말로 아 그 의회 내에서 어떤 견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서로 또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들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예, 선거 제도부터 좀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요. 최한별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선거구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들 찾아봐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로 좀 제기되는 것들이 지방의회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의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최한별 당선인,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뭐 찬성하십니까?
3: 네, 무조건 찬성하고요. 이미 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께 저희 상임위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국무회의도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공개되면 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의견을 덧붙여 주시고 좀 더 좋은 사업이나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양영원 의원님 사실 이게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회의 공개해라.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의회를 비롯한 도내 몇 군데 의회에서는 아예 공개가 안 되거든요.
5: 네.
2: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5: 그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본회의는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2: 네.
5: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 내에는 뭐 안건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상임위는 사실 그 진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상임위는 이제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저도 그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마땅히 봐요. 그러면 의원들의 자세부터 드릴 겁니다. 자리 이탈이랄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뭐 공부를 좀 더 해와서 생중계하는 데 가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 시민들이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중계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네.
5: 예, 그렇게 해야 의회도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는 왜 안 된 거예요?
5: 뭐, 저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2: 네.
5: 의장단이랄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그런 데서 어떤 결과물을 추후에 알지 진행 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까 뭐 윤리특위나 이런 것도 이미 민주당에서 다 만들어 본 것이지 저희들은 본제안에서 그렇게 됐구나.
2: 네.
5: 알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 이렇게 10명 중에서 한 명은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나중에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2: 네.
5: 이번에도 강력히 주장해서 한 사람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의회 돌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보면
2: 네.
5: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도 그지 실제적인 얘기는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저 우리 의원들의 어떤 말썽부리는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아까 그런 생중계도 해야 될 것이고
2: 네. 네,
5: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자질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상위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을 밑에 우리 10명, 9명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2: 네. 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도의회는 상임위까지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주,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다섯 곳이 상임위원회는 생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의장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뭐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전 처장님 그리고 최성범 부장님?
0: 공공체 라디오 초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0: 난 생각이 드네요. 네.
4: 아,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계가 되면은, 아까 의원님들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도 더 커지기도 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그 결정된 사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됐고, 그게 결정이 됐는지를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뭐,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의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요. 의회하고 좀 가서 예, 상의를 네.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것들을 또 중계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
0: 저는
4: 의원님들도
2: 네, 문재인 차장님
0: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본회의보다 의장단 회의를 공개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의원도 모르는 의장단 회의 먼저 공개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2: 네. 뭐 유튜브로 공개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핑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개하지 않으니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좀 입장에서 이런 태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장비 세팅 문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함께 할 수 있다.
4: 네네.
2: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전주시 의회의 사항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볼 텐데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현 처장님.
0: 네.
2: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 또 새롭게 의회 입성하는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네,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리죠.
0: 네. 우선은 민선 8기 평가를 민선 9기에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나 부채 부분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해 당사자의 민원성보다는 조금 약간 더 눈높이를 맞춘 좀 공론이 되는 그런 민원들 대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신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자리를 만든 것도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이제 최종 평가 겸 마무리로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최성훈 본부장님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4: 네, 뭐 저희가 주관한 바하고 맞고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할 거고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2: 네.
4: 많은 그 후보자들이 참여를 못했던 점 뭐 이게 뭐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공동체 라디오가 많은 후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기도 할 거고요.
2: 네.
4: 또 하나는 또 시민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펀딩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시민분들이 의제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좀 참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만 했는데 또 각 지역구로 가서 또 토론회나 뭐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4: 네네.
2: 근데 이번에 그 관련 예산들이 시민들이 17일반 후원으로
4: 그렇죠.
2: 채워 주셔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해 주셨고 거기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반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도 하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하신 만큼 그 책임도 더욱 무거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 차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한별 당선인.
3: 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출마였는데요. 두 번째 출마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좀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양영환 선생님.
5: 예,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 항상 그 생각하기를 앞으로 더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것이 그의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민원 해결사라고 등에다 써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만여 명 정도가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심 잃지 않고 지금처럼 항상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의회에서는 또 사선의 중진으로서 우리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같이 손잡고 좀 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서 제대로 된 의회 를 한번 구현하고 싶습니다.
2: 네, 뭐 숫자의 한계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초심을 지켜 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시민께서 반응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전주시회가 이제 말보다는 실천으로 정당보다는 시민을 앞세우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전주공동체라디오 최성훈 본부장, 네. 그리고 진보당의 최한별 당선인, 그리고 무소속의 양영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에 함께 돌아보면서요. 새롭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과 지방의회의 역할, 과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방의원들,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다짐했던 것,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끝까지 잊지 말고 지켜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ree,
6: two, one. 전국 PP협회 전국 가봐야
7: 과연 nothing 또 화이팅 전북 가봐얀 먹여 하와 가마이 사바이 사바이
8: 안녕하세요 여러분.
9: Yes, good day everyone.
8: 마간당 아라우 살라핫
9: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8: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 가봐얀
9: You're listening to
8: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93.5 FM. This is Heidi
9: and I'm Jasper.
8: Let's celebrate life, culture and community.